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영입니다. 지인과 막연하게 주고받던 어떤 계획이 하나 있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시기를 진짜 잡아봤습니다. 우리 왜 콜? 콜? 뭐 이렇게 끝나는 거 있잖아요. 순식간에 그냥 그렇게 아예 날짜를 정해본 거죠. 그러고 나니까 정말 뭔가 그 기분이 속도가 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드러나는 달라진 게 하나 없지만 막연하게 상상하던 건 그냥 정말 딱 거기까지였구나 싶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날짜를 잡고 이때 뭘 하고 뭘 해서 어떻게 하자 이런 계획 하나에 약간 뭐랄까 좀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구체적으로 많은 관심도 갖게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는 앞으로 뭘 해야 되고 언제까지 뭘 끝내야 하고 이런 식의 구체적인 계획도 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생각만 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일의 대부분이 하나잖아요. 이유는 구체적으로 시기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도 하지 못했고 시작도 하지 못했고 의지도 생기지 못했고 뭐 이런 식의 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이유를 망설이면서 잡질 못했나 봐요. 무엇이든 구체적으로 현실이 되게 만들어보세요. 그러자면 첫 번째, 일단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방향을 잡는 동시에 앉아있다면 일어서고 일어서 있다면 조금 앞으로 걸어가보고 약간 이 정도의 노력이면 되지 않을까요? 자,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화요일 3부는 음악을 따라가서 만나는 추억의 드라마, 영화 이야기, 노추극장, 우리들의 OS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코너 사연 참여 모두 모두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검색하셔도 되죠. 원음 방송으로. 그리고 들어오신 다음엔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클릭해서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김수철의 내일 저녁 녹의 저녁 놀 두 곡 이어갈까요?

잘 풀릴 수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감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터넷도 없고 이메일도 없던 시절입니다. 국제전화는 당황할 정도로 동전이 빨리 떨어졌습니다. 딸깍거리며 떨어지는 동전 소리에 그저 안부만 묻고 나는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있어요 하며 급하게 전화를 끊어야만 했습니다. 소화기를 내려놓고 돌아서자 주체할 수 없는 우울함이 밀려왔습니다. 당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설레는 표정으로 거리를 오갔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문 열기조차 어려운 공중전화 부스를 나올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느닷없이 혼자라는 격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아, 그때 나는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혼자만 기쁘면 더 슬퍼진다는 것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의 정서를 공유하도록 프로그램이 짜여 있습니다. 웃을 때 옆 사람을 살짝 때리거나 건드리는 이유는 기쁨과 즐거움을 공유하자는 무의식적인 메시지입니다. 혼자 기뻐야 아무 의미 없기 때문입니다. 터치는 감정 공유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꼭 있습니다. 웃을 때 옆 사람을 자꾸 때리는 사람.

김건모, 박광현의 함께였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김정훈의 말하지 않고 말하기였어요.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실 소통의 수단은 너무나도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진심을 전하는 스킬은 오히려 좀 퇴보된 것 같습니다. 아, 관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요. 뭐 예전에는 없었겠습니까? 많은 뭔가 좀 더 소통하고 좀 더 실시간으로 가까이에서 뭔가를 많이 할 수 있는 시대를 살면서도 오히려 관계가 부담스러워지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험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소셜미디어에는 즉각적으로 답을 하고 뭔가 관계를 막 이어가는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현실 세계에서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대화도 힘들고 행동도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경험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정작 가장 가까운 이와 소통을 잘 못하는 것도 많이 봤고요. 논리적으로 완벽한 설명이 상대의 마음에 닿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소통이 이렇게 어려운 건 우리가 소통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냥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뭐 눈빛과 리듬이 얽혀서 의미를 좀 전달하고 같이 느끼고 이런 상호작용의 과정이 부족해서라고 합니다. 그 기본적인 도구가 바로 터치라고 하는데 꼭 옆에 있는 사람을 물리적으로 터치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부 끝곡은 윤영주의 우리들의 이야기 권용섭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합니다.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종사 계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살생계를 지키는 동시에 영구 없이 생명을 상해하지도 말며 도적계를 지키는 동시에 의 아닌 재물을 취하지도 말며 가늠계를 지키는 동시에 부부라도 남색을 하지 말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34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이승환의 좋은 날, 뒷번호 2960 쓰시는 분의 신청곡으로 2부를 열었습니다. 이승환의 좋은 날을 예전에 한번 아침에 눈 떴는데 그 학교 가는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왔어요. 근데 학교에서 또 교내 방송에서 점심에 이게 나왔어요. 그리고 오후에 또 라디오에서 나왔어요. 밤 프로에 또 나왔어요. 하루 종일 좋은 날을 물론 인기 있는 어떤 히트송들이 그 시대 인기곡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겠지만 하루 종일 좋은 날을 듣고 따라 부르는 그런 날이었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기분 좋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제가 2960 쓰시는 분 제가 말씀드린 거죠.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장모님께서 무릎 관절 수술을 하세요. 연세가 많으신데 걱정입니다. 수술 잘하셔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집사람에게도 힘을 주세요 하시면서 신청하셨던 노래가 이거였고요. 좋은 날이었고 지금 수술을 받으시는 우리 장모님이 가장 많이 겁나고 떨리고 그러시겠지만 또 옆에서 함께 지금 또 엄마 걱정하지 마라고 더 이렇게 의연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우리 아내분도 얼마나 속마음은 많이 떨리고 그렇겠어요. 우리 남편분이 이렇게 또 사연까지 보내서 두 분에게 응원도 하고 힘도 주고 그러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잘 받으실 거예요. 잘 끝내고 나오셔서 하나하나 회복 잘해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종종 소식 주세요. 이럴 때 그 막 내가 막 이렇게 떨리는데 옆에서 떨지 마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땐 막 떨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것보다는 그냥 손 한번 따뜻하게 꽉 잡아주시고 얼른 하고서 다시 만나 뭐 이런 인사가 좀 더 편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정은님 일찍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8378 쓰시는 분도 어서 오세요. 눈물나게 반가워서 농담이신 거죠? 그래요. 우리가 뭐 눈 빠지게 목 빠지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그만큼 기다렸다 반갑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복수님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부산은 아침부터 엄청 더워요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덥다 덥다 소리가 얼마나 무의식 중에도 많이 나오겠습니까? 어제 제가 그 친한 후배를 오후에 잠깐 만났는데 그 친구를 만나서 헤어지는 동안 한 2시간이요? 2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제부터는 정말 덥겠어 소리를 한 20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전에 그 얘기 했잖아 라고 제가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그런 얘기가 엄청 나오겠죠. 꾸리님도 어서 오십시오. 기분 좋은 화요일 함께 출발합니다 하셨고요. 네, 부산 갈매기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7286 쓰시는 분, 1102 쓰시는 분, 경민님 그리고 바람구름님도 어서 오세요. 바람구름님은 배탈이 살짝 어제 나는 줄 알았다고 음식 잘 먹어야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약간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가 그래도 빨리 마무리가 됐나 보네요. 그 정도면 맞아요. 그럴 때 조심해야겠다 생각하고 뭐 하나 드실 때마다 꼼꼼하게 잘 챙겨서 드세요. 7186 쓰시는 분 그리고 상현님도 와 계시네요. 자, 이번에는 리차드 막스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준비했고요. 엘리 굴딩의 빈센트까지 두 곡 함께합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선숙님이 저는 일 중독이 맞나 봐요. 오른손이 조금 아파서 오늘은 좀 쉬려고 하니까 벌써부터 지루해요. 하루가 너무 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에 책 빌리러 가야겠어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하셨어요. 근데 진짜 그 타고난 성향이 잠시도 뭔가 이렇게 가만히 우리가 흔히 멍타임 가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 자체를 못 견디는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그게 굉장히 시간을 허투루 쓰는 것 같고 갉아먹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고 무의미한 것 같고 이런 마음 때문이겠죠. 근데 가끔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그냥 멍하게 보내는 시간도 필요하대요. 그게 우리 뇌에게 뭐 휴식을 주는 이런 것 때문에 무의미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데 잠시도 그냥 있는 건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정말 왜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깁스를 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잘 쉬고 뼈 잘 붙을 때까지. 근데 이제 그 팔이나 손을 제외한 모든 어떤 신체의 다른 쪽을 동원해가지고 뭐든지 하는 거죠. 잠시도 그냥 있지는 못한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쉬라고 하는데도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운동을 또 방식을 찾아내고 뭐 이런 것처럼 비슷한 거 아닐까요? 그래요. 도서관에 책 빌리러 가시는 거, 네, 그 정도까지만 제가 봐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부산갈매기님 신청곡을 듣고 올까요? 스타쉽의 사라 듣고 싶다고 하셨죠.

스타쉽의 세라였습니다. 제가 사라라고 해도 스타쉽은 세라라고 부를 거고 제가 로잔나라고 해도 로지안나라고 부를 거니까 아시죠? 자, 2부 끝곡은 2108 쓰시는 분의 신청곡을 준비합니다. 로리블락의 집시보이 전해드리고 3부로 갑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보사님의 신년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1: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2: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이성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호대하면 모든 경계가 스스로 평온해지나니 이것이 곧 낙원의 길이요 심량이 협소하면 모든 경계가 사면을 위협하나니 이것이 곧 고해의 길이라 고락이 다만 자신의 견지 여하에 있나니라 하시고 지성으로 도덕을 닦으면 탄탄한 앞길이 열리리라 하심이러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응기편 39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3부 첫 곡은 노출을 너무나 기다리셨다던 뒷번호 8378 쓰시는 분의 신청곡입니다. 이범학의 이별 아닌 이별.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3부는 노추극장으로 함께 가는 날입니다. 어제 코너 구경을 하나씩 다 하셔야 된다고 했던 분이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코너니까 함께 해주시고, 이건 참여 코너는 아니고요. 함께 추억하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자, 극장 앞으로 가실 준비가 되셨죠?

음악을 따라가서 만나는 추억의 드라마, 영화, 노추극장, 우리들의 OST. 장면을 떠올리다 생각나는 음악도 있고 음악을 따라가다 문득 떠오르는 대사도 있어요. 우리는 어느새 시간을 거슬러 그때로 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영원히 리메이크될 장면도 생각나고요. 그리고 영원히 추억할 음악 영화의 어떤 대표주자 영화 그리스입니다.

자, 지금 흐르는 곡은 OST 가운데 프랭키 발리 그리스고요. 50년대, 1950년대 10대들을 다룬 1971년 제작된 동명의 뮤지컬을 원작으로 하는 78년작 영화입니다. 감독은 블루라군 1편을 감독한 랜달 클레이저고요. 50년대 말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고등학교가 배경이 돼요.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 데니 주코와 호주 소녀 샌디 울슨이죠. 두 사람은 여름방학 때 해변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인데 바캉스 시즌이 끝나자 두 사람은 기약 없이 이별하게 됩니다. 데니는 미국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소녀는 호주 소녀니까 그렇게 헤어진 줄 알았는데 이제 데니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그러니까 미국으로 샌디가 부모님을 따라 이사를 오게 되면서 전학 그러는 거죠. 뜻밖의 재회가 이뤄집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학교의 최대 행사인 댄스 파티가 열리자 데니와 샌디는 한 조가 되어 출전해서 결승전까지 올라가지만 이 티버즈가 이제 이름이고요. 팀명이고 라이벌인 스콜피언스의 리더인 차차의 방해로 우승을 놓칩니다. 화가 난 샌디에게 데니는 야외 극장에서 자신의 반지를 빼주며 샌디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만 샌디는 더 토라지고 말죠. 그러다가 티버즈와 숙적인 이 스콜피언스 간에 카레이스로 결판을 내는 날이 옵니다. 썬더로드 경주라는 이름의 이 시합에서 차차는 비겁한 수단으로 골탕을 먹이지만 이를 잘 피해서 데니가 이기죠. 사실 이 영화는 뭐 스토리가 엄청난 구성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저 조금 놀기 좋아하는 어린 친구들의 풋풋한 이야기, 뭐 사랑 이야기 그 정도가 되겠지만 이런 단순한 스토리를 덮는 멋진 연출과 잘 구성된 뮤지컬 넘버, 또 배우들의 연기, 시대를 이어가며 사랑받는 명곡들, 뛰어난 영상미로 좋은 평을 받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뮤지컬 영화로 오래오래 사랑받다 보니까 그만큼 영화를 모티브로 한 어떤 작품이나 뭐 장면 패러디, 무대 재현 이런 것들은 끝이 없어요. OST에서 한 곡을 듣고 가죠. 존 트라볼타, 올리비아 뉴튼 존이 함께하는 썸머 나이츠 함께합니다.

자, 노출극장 우리들의 OST 오늘은 그렇죠. 영화 그리스 OST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 OST 가운데 샤나나의 본드 앤드 자이브였습니다. 자이브가 흐르고 있고 자, 이 영화는 아무래도 음악이 포인트잖아요. 주제곡인 그리스 Summer Nights 그리고 Those Magic Changes We Go Together You Are The One That I Want 뭐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추억의 팝들입니다. 영화는 600만 달러 제작비로 만들어져서 1978년 당시 미국에서만 1억 6천만 달러 나중에 재개봉을 해서 2,800만 달러가 넘는 흥행을 더한 1억 8,875만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하네요. 이런 수치를 말할 때 사실 뭐 말하는 제 입장에서도 듣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이게 딱 얼마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아무튼 어마어마한 흥행을 했다라는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엄청난 대박을 기록했는데요. 두 주인공은 영화에서 아직까지도 이 영화 흥행 수익을 넘는 영화는 없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80년 말에 이제 연말에 개봉을 했는데 그래도 서울 관객 16만을 기록하면서 당시 기준으로는 흥행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이렇듯 이 영화는 1970년대 최대의 문화 컨텐츠 성공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TV에서 90년 8월에 존 트라볼타의 그리스라는 제목으로 토요명화에서 더빙 방영도 했었네요. 그 다음 주에 이제 2편도 연속으로 더빙을 해서 방영을 했는데 어렸을 때는 이런 작품들이 하도 이게 그 TV에서 더빙된 외화를 많이 봐서 그런가 나중에 제가 극장에 가서 더빙이 없는 그런 외화를 보기 시작했을 때 솔직히 좀 낯설었고요. 그리고 더 시간이 흘러서는 우리말 더빙이 있는 게 또 어색하고 낯설고 그런 걸 반복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영화가 2018년에 개봉 40주년을 맞았으니까 머지않아 곧 50주년도 다가오네요. 자, 한 곡을 더 들을까요? 존 트라볼타, 올리비아 뉴튼 존이 함께하는 You are the one that I want.

존 트라볼타, 올리비아 뉴튼 존이 함께하는 You are the one that I want 였습니다. 이번 이 그리스에서는 우리 PD가 참 고민을, 행복한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OST에서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아요. 주인공 데니와 그 친구들은 시대적 배경인 1950년대에서 60년대의 대표적인 서브컬처였던 그리스어들이고요. 이들은 이탈리아계와 히스패닉 중하류층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오토바이와 가죽 자켓을 입고 약간 그 어떤 동네의 건달 차림을 흉내내는 그런 청소년들입니다. 외모 역시 전형적인 그리스어 복장과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어라는 표현 자체가 이들 머리에 이제 기름을 잔뜩 바르고 다니는 걸 의미하고요. 1950년대 당시 인기가 있었던 엘비스 프레슬리의 존경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여주인공 샌디와 친구들도 역시 당시 그 대세였던 록커빌리 소녀들이고 새침하면서도 살짝 약간 그 잘 노는 언니들 같은 모습이 특징이에요. 이 두 서브컬처는 당시 미국 기성세대에게는 좀 극심한 반감도 샀죠. 하지만 미국의 전후시대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고 지금은 끝난 시대에 대한 향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영화나 원본 뮤지컬 모두 1970년대 작품이고요. 작품 배경이 되는 시대 58년보다는 한참 뒤에 만들어졌으니까 결국 이 시대 기준으로는 복고풍의 뮤지컬이었던 셈입니다. 한 곡을 더 드릴까요? 존 트라볼타, 올리비아 뉴튼 존이 함께하는 We Go Together 전해드려요.

아, 정말 흥겹네요. 존 트라볼타, 올리비아 뉴튼 존의 We Go Together였습니다. 전형적인 마지막에 다 같이 이렇게 멋지게 춤추고 클로즈업도 됐다가 좀 그런 장면. 오늘 영화 그리스 함께 해봤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꽤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고향도 이제 더위가 서서히 강해지는 느낌이라고요. 우리 김정태님 오셨네요. 김정태님 신청곡으로 3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니 타일러의 Holding Out for a Hero 원하셨죠?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의 본성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영영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니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업력에 끌리어 종종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광반조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해광이 앞에 나타나느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1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4부 첫 곡 강은철의 사랑의 소곡이었습니다. 김범중님이 신청하셨던 노래였어요. 자, 또 제가 중간에 코너하고 오고 그러느라 인사를 좀 못 나눴던 분들 계시죠? 6013 뒷번호 쓰시는 분, 또 상원님도 와 계시고요. 4921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음악과 함께 추억 속에 빠져봅니다. 노추는 나의 또 다른 친구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김정태님도 잘 듣고 계시죠? 현동수님, 벌써 한낮에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네요. 그러게요. 아, 막 여름 좋아하시고 여름 뭐 레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막 여름이 시작이 되면 너무 좋다, 여름 너무 짧다 막 이러시는데 제 주위에는 다들 더위를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여름 정말 더위 먹지 않고 잘 지나가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늘 해요. 그리고 9703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어느 분이 살짝 배탈 나셨다고 했는데 저는 지난주에 정말 고생했어요.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꽤 계신 것 같네요. 배탈, 그렇죠. 일단 여름에는 뭐랄까 좀 덥고 이러니까 찬 거 위주로 많이 마시는 것도 있지만 뭘 먹을 때 더우니까 꼼꼼하게 따지고 뭐 하는 시간 자체도 귀찮은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답답하고 이러면 뭘 세심하게 살피는 게 아니라 대충 빨리 이런 게 좀 늘어나잖아요. 그런 이유도 한몫하지 않을까요?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도 잘 챙기시고 냉장고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냉장고를 과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막 냉장고에만 넣으면 뭐가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아니죠. 그 안에서도 계속 상하는 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63 뒷번호 쓰시는 분 현주님도 와 계시고요. 3185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성균님은 오늘 장거리 손님을 모시고 잠시 운전하느라 이제야 보냅니다 하시면서 택시를 운전하는데 산부의 귀가 너무 즐거웠다고 뒤에 손님도 잘은 몰라도 리듬 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셨는데 아 그러셨군요. 저도 전해드리면서도 예, 저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6617 뒷번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 정태춘 박은옥의 사랑하는 이에게 그리고 향기님이 듣고 싶다고 하신 바다새 사랑하고 있어요까지 두 곡을 들을까요?

바다새에 사랑하고 있어요. 먼저 들으신 노래는 정태춘 박은옥의 사랑하는 이에게였습니다. 신청곡으로 두 곡을 이어드렸고요. 노래가 유난히 더 달달하게 들리는 오늘이네요 라고 은정님이도 남겨주셨어요. 같은 노래인데 되게 좀 더 그렇게 막 파고드는 날이 있고 좀 더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날도 있고 약간 뭔가 되게 좋은 노래고 아름다운 거 인정하는데 오늘은 겉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날도 있고 그렇죠. 자 그리고 3130 뒷번호 쓰시는 분도 저도 여기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9945 쓰시는 분은 애청자 한운수님인가요? 애청자 한운수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시고 라고. 네 한운수 제가 이렇게 성함 등록해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2785 뒷번호 쓰시는 분, 또 경원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번에는 다람쥐님이 문득 생각난 노래 신청해봅니다라고 변진섭의 노래를 신청하셨거든요. 지금 전해드릴게요. 저 하늘을 알아서.

변진섭의 저 하늘을 알아서 함께 하셨습니다. 현미님께서 이 노래 들으니까 학창시절 생각이 나네요. 짝꿍하고 나란히 이어폰 한 짝씩 해가지고 진섭 오빠 테이프를 늘어지게 들었던 그 시절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라고. 맞아요. 쉬는 시간, 사실 쉬는 시간이 10분이죠. 요즘도 10분이겠죠? 예, 네, 그 10분이면은 지금은 10분 안에 뭘 해야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짝꿍이랑 음악도 듣고 이미 또 화장실도 갔다 오고 막 그 다리 긴 친구들은 막 4층, 5층 이런 데서 막 펄쩍펄쩍 뛰어가지고 순식간에 매점, 1층에 있는 매점에 도착해가지고 이미 또 간식 하나 들고 나가고 세상에 그 10분을 그렇게 알차게 썼네요. 그쵸?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곡 준비하기 전에 우리 황금박쥐님, 네, 더워도 오후에 맞점하시라고 남겨주셨는데 황금박쥐님도 맞점하세요. 오늘 마지막 곡은 뒷번호 9945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노래, 군베이 댄스밴드의 엘도라도 신청하신 거 맞으시죠? 이 노래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책을 가까이 합시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책은 청년에게는 음식이 되고 노인에게는 오락이 되고 부자일 때는 지식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는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책을 가까이 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 마음의 양식을 가득 채웁시다.

0: 정산종사 금강경을 설하실 때에 색상이나 음성으로 능히 여래를 보지 못한다 하신 말씀을 해석하시기를, 가령 사람의 인물을 외모만 보고 전부를 다 보았다 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언어, 지식, 용심 등을 다 보아야 그 인물을 참으로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이 여래를 보는 법도 보통 사람으로서는 가히 볼 수 없는 경지가 있나니 모든 상이 공하고 자타 피차가 없는 유무초월한 자리를 깨쳐 법신, 보신, 화신 전부를 체득해 보아야 비로소 여래의 전부를 본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41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요, 형상이는 창고만 채우려고 힘쓰지 말고 무용한 진리세계의 창고를 채우기에 힘쓰라고 하셨고요. 수도인이 세속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집착시키면 그것이 종자가 돼 내세의 그 세욕을 이룰 수는 있지만 수양이 메아여져서 잘못하면 타락하기 쉽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한동준, 사랑의 마음 가득히.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6월 16일 화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30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결국 허상이라는 걸 알면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허례허식에만 공을 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는 삶은 결국 공허함을 가져다 줄 거란 생각도 드는데요.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중해야 할 건 마음이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용한 진리 세계의 창고인 마음 공간을 알차게 채워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먼저 교단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이슈 인 원불교 준비되어 있고요.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고 있죠. 다시 만난 설교까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성가입니다. 마음 공부.

0: 이슈 인 원불교.
1: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제1회 원불교 사축이제 쇼폼영상 공모전 소식 준비했습니다. 원기 111년 법인절을 맞이하며 원불교 교정원 정보전산실에서 제1회 원불교 사축이제 쇼폼영상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원불교 교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인데요. 법인정신과 나의 삶, 구인선진, 대종경 서품 13장에서 15장까지 정성과 기도로 밝힌 하루 가운데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총 15초 이상 100초 이내로 순수 창작 영상을 제작하면 됩니다.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에서 접수할 수 있는데요. 대상 50만원, 최우수상 30만원, 우수상 10만원, 입선작 선정자에겐 모바일 쿠폰이 부상으로 주어집니다. 선정작 발표는 8월 10일 원불교 홈페이지에서 발표한다고 하고요.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더 궁금한 내용은 원불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교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제1회 원불교 사축이제 쇼폼영상 공모전 소식 만나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원기 111년 원불교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은혜의 세상 이루어가네.

어린 시절 끼니 때 무렵 동네 어르신을 만나면 진지 드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했다. 안녕하십니까와 거의 비슷한 빈도로 사용되는 인사말이었다. 가난과 배고픔에서 비롯된 인사말이라고도 하는데 이제는 굶을 일도 없으련만 누군가와 통화하다 보면 어느새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라고 안부를 묻는다.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만이 아니다. 잘 먹고 잘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신체 기전이 별 이상 없다는 척도가 된다. 밥 먹을 시간에 밥을 챙겨 먹을 수 있는 것은 평범한 일상에서 가능한 일이다. 그러고 보면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눈물나게 감사해야 할 일이다. 마음과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다. 육신은 음식으로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마음은 일어나는 온갖 생각으로 살아간다. 그 생각이 마음에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살게 하기도 한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육신의 병은 병으로 알고 치료에 힘쓰면서 마음의 병은 병인 줄도 모르고 치료해볼 생각도 내지 않는다고 탄식하셨다. 몸이 아파도 입맛을 잃지 않고 있다면 빠른 회복을 더 기대해볼 수 있듯이 마음이 아플 때 공부해볼 마음을 내고 내 마음을 치료해줄 법문을 찾아 약재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건강해질 것을 기약해볼 수 있다는 거다. 6월이면 더욱 간절하게 와닿는 법문이 대종경 부처품이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먼 길로 수양을 떠날 것이니 퇴굴심 내지 말고 마음을 추어 잡으라 하셨다. 이 정법을 가져다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라고 하셨다. 지금 내 마음에 이상 징후가 발견된다면 의술과 약재 창고인 교전을 펼쳐 내 것 삼고 정신의 양식으로 삼을 일이다. 정산용사님께서는 일상인사에 육신의 안녕만 묻지 말고 마음공부를 잘하자고 인사하라고 말씀하셨다. 육신의 안녕은 밥은 잘 챙겨 먹고 라고 묻고 마음의 안녕은 공부 잘하고 있고 라고 묻자. 영육을 쌍전해야 할 우리 공부인의 인사법일 것 같다.

마음 산책. 오늘은 한우란 신문에 실린 안혜연 교무님의 글 공부 잘하고 계십니까? 만나봤고요. 이어서 쿠빈 어른이 되어버린 소년은 듣고 왔습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에겐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0: 원음의 소리.
1: 다시 만난 설교.
2: 때로는 마음속 커다란 울림이 되기도 하고 깨달음과 성찰의 기회를 열어주는 은혜로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교무님들의 설교 말씀을 통해 신심을 채워가는 시간인데요. 다시 만난 설교, 오늘은 항산 최경수 교무님의 설법 말씀 준비했습니다. 먼저 깨치고 실행하는 사람이 되자 바로 만나볼게요.
3: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쁘고 은혜로운 날입니다. 제가 영산사무소 소장으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총구에 와서 법회를 보는 날이 다 있네요. 다른 교무님들은 다른 곳으로 피서를 가서 시원하게 여가를 즐기시겠지만 저는 영산을 놓고 어제 저녁 총구로 피서를 왔습니다. 근데 직업은 못 쓰기나 봅니다. 오늘 아침 우리 형공 교무님하고 같이 총구를 돌아보면서 아 오늘같이 이렇게 햇빛 좋은 날은 저 보존 건물들을 다 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분들은 이 뜨거운 태양이 참으로 덥다, 아 그늘 비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희 같은 농사를 짓는 곳에서는 햇빛도 아까운 여름날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신생되는 단어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극한 폭염, 극한 폭우, 이런 것들은 이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0: 그냥 남의 일이다 생각하겠지만은 저는 영산에서 살고 있는데 비가 오면은 와탄천이 넘쳐나지 않을까? 전광평에 피해가 입지 않을까? 또 겨울에 산불이 나면은요, 구수산 99봉에 산불 좀안 났으면 좋겠다. 늘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이 오늘 하루도 우리 영산 성지 잘 보호해 주시고 호령해 주십시오. 그런 것이 제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극한 폭염이 있더라도 음양상승의 이치 속에서 양기운이 아무리 성행한다 하더라도 서서히 음기운이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양상승의 이치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고 그러죠. 우리 교무님들 또 교도님들 어디 멀리 피서 가시지 마시고 영산 성지에 오셔서 잠시 더위를 식히시는 것도 과히 싫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영산 성지와의 참으로 인연이 깊습니다. 영산 사무소 간사로 시작해서 영산 선악대를 졸업하고 또 영산 사무소 주사로 4년을 복무하고 잠깐 외출을 했다가 영산교당 보좌교무, 영산교당 주임교무, 돌고 돌고 돌아서 34년 만에 영산사무소 소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 교무님들께서 성지에 오시면은 저에게 물어봅니다. 경수교무, 영산이 뭐가 좋아서 그렇게 못 나가고 있어? 뭔 그렇게 착심이 그렇게 많아?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말씀드립니다. 영산은 제가 살아가는 공기와도 같다고 말합니다. 공기와도 같고, 또한 우리 어머니의 품속 같은 곳이었고, 또 하나는 내가 지은 업장을 소멸하는 곳이요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에도 우리 선지님들, 동지님들, 교도님들 이렇게 오셔서 법회를 보시는 것도 대종사님 법문을 먼저 깨치고 그것을 실생활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 오랜 세월 영산 성지에서 살아가면서 왜이 영산 성지는 이렇게 좋은 곳일까? 제 얼굴을 보시면은 껌쩍. 저는 출가해서 지금까지 얼굴 하얘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햇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풀을 메고 풀을 베고 성지를 수호하는 그런 작업으로 인해서 햇빛과는 거리가 멀 수가 없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영산 성지는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곳입니다. 바로 인연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인연일까요? 바로 선연입니다. 좋은 인연들이 오는 곳입니다. 영산 성지는 옥녀봉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옥녀봉은 한 아리따운 처녀가 삼단 머리를 곱게 빗고 치마를 곱게 펴서 서해 바다를 바라보며 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망성봉이라고도 부릅니다. 기다릴 망자 성인성자 성인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대종사님 법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 옥녀봉에서 삼단머리를 곱게 딴 처녀가 님을 기다리듯이 저는 매일매일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은 이번 주는 어떠한 부처님들이 다녀가실까? 어떠한 분들이 또 새롭게 인연을 맺을까? 그렇습니다. 인연을 맺은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는 반가운 인연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반가운 인연 속에서 내가 선연을 맺을 것인지 악연을 맺을 것인지는 내 행동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저는 영산 성지에 살아가면서 그 인연들을 여러 번 뵀습니다. 어떤 교단의 교당 교도님의 어르신이 저한테 그럽니다. 교무님, 제가 영산 성지에 와서 안내를 교무님께 다섯 번이나 받았어요. 교무님 어디 안 나가세요? 아, 이제는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은 내가 나갈 때가 됐나? 나가야 되는데 왜 다시 이렇게 영산 사무소로 다시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 교도님께 반갑게 말씀하십니다. 교도님이 다시 오실 줄 알고 제가 못 나가고 있습니다. 영산에 가면은 최경수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죠? 우리 교무님들, 교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간다고 하면은 거기에 나를 맞이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더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더 가고 싶겠죠. 저는 영산 성지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릴 것입니다. 다음은 영산 성지는 사람들에게 신앙심과 수행심을 가르쳐주는 근원지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20여 년 구독 끝에 대각을 하시고 저희들에게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부처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영산교당에서 7년을 근무했습니다. 여기 우리 선타원님, 김정신 교무님 와 계셨는가 모르겠네요. 우리 선타원님께서 저를 금년에 보시더만 차비가 없어서 못 나갔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뭔 뜻인지 몰랐는데 차비가 없어서 걸어서 영산 사무소로 발령이 났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산교당에서 영산교당 2층에서 이렇게 보면은 대각터가 바로 눈앞에 보이고 옥녀봉, 중앙봉 모든 영산 성지의 전경이 보입니다. 제가 작년까지 설현원 교모, 보좌 교모하고 7년을 함께 했습니다. 오시는 교도님들, 교도님들이 그럽니다. 남자 교모 둘이 어찌 그렇게 오래 살아? 그럽니다. 요즘은 오래 살도 흉이 되고요. 빨리 가도 흉이 되고 중도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저와 우리 그 보좌 교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둘이는 서로에 대해서 절대 기대감 1도 갖지 말자 그럽니다. 기대하는 바가 1도 없어야 오래 산다고 그럽니다. 내가 주임이니까 네가 이거 해주라 이거 해주라가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거 밥 잘하죠. 꽃꽂이 잘하죠. 청소 잘하죠. 이것은 제가 다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하는 일이고 컴퓨터 같은 것 좋고 공학적으로를 제가 못하니까 그 교무가 알아서 잘해주니까 맞춰가는 것입니다. 이 영산 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영산 사무소도 일이 안 보이는 교무님들 사람들은 일이 없다고 하는데 일이 보이는 저희들은 아침 눈 떠면서 저녁까지 일, 일, 일 그럽니다. 눈에 보이니까 그러죠. 눈에 보이는 것 먼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인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이거 하라, 이거 하라 지시가 아니라 먼저 보고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대종사님 제자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침에 영산교당에서 심고를 드립니다. 누가 보면은 보좌교모고 저고 싸운 줄 알 겁니다. 우리 보좌교모는 벽에 걸린 일원상에 목탁을 치고 심고를 하는데 저는 대각터에다 대고 심고를 합니다. 대각터 큰 일원탑을 보면은 우주 진리의 그 모습이요. 한 눈을 좀 더 크게 떠서 옥녀봉을 바라보니까 옥녀봉 이런 쌍은 저에게 삼라만상이 다 부처인데 뭘 보냐 그럽니다. 그러면서 벽에 걸린 조그마한 이런 쌍 목탁지는 우리 보좌교무의 모습을 보니까 아 부처가 바로 너였구나. 네가 나와 함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너와 나의 죄주고 복주는 이치를 우리 둘이가 알아가는구나. 그래서 우리 둘이는 기대감이 1도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상봉 하솔 이 네 글자가 미덕이 됐지만은 요즘에는 선진과 후진이 함께 살아도 먼저 보고 먼저 일을 솔선수범하는 것이 어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영사는 마음이 넉넉하고 일에 있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부활지입니다. 나를 살려주는 것이죠. 우리 모두를 살려주는 곳이 바로 영산입니다. 그래서 영산은 원불교의 근원 성지라고도 하지만은 우리 마음의 고향이라고 그럽니다. 대종사님께서 저축조합을 설립하시고 그 돈으로 원기 3년 4월에 시작한 방언답이 원기 4년 3월 26일에 1년 공사 끝에 마무리됩니다. 그 바다를 막는다고 할 때 그 길룡리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대종사님을 비방하고 조소하고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처화가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짓을 하더만은 결국에는 미쳤다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대종사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란 듯이 1년 공사 끝에 4만 평이라는 돈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대종사님과 아홉 분 스승님들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심합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방언답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서품 10장에 바로 저 방언 공사를 하는 뜻은 첫째는 굳은 신심을 얻기 위함이요. 둘째는 모든 사업을 성취할 힘이 있고 없음을 알 것이요. 셋째는 솔성하는 법을 골라져 취사하는 실향력을 얻자는 것이다 라고 그 의미를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20여 년 구독 끝에 대각을 하시고 먼저 실행하셨던 것이 바로 길룡리를 어떻게 하면은 잘 살게 할까 그건 노심초사하셨을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일생을 살아주시면서 영산 시대는 대종사님의 어린 시절과 30살까지의 정열이 넘쳐났던 곳입니다. 그 젊음을 영산 시대에 다 쏟아 부으셨죠. 그 기운으로 영산 성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은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 그럽니다. 저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여태 살았을까요? 삼바제의 정성으로 100번을 올라가면은 성불할 것이다 라고 옛날 어떤 어른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같이 삼바제 그렇게 많이 올라갔어도 아직도 그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삼바제를 제가 보면은 일로 많이 올라갔지 제가 정말 기도를 하러 올라가야겠다는 마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지 순례를 통해서 가기 싫을 때도 교도님들, 교무님들 모시고 가고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일심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보고자 그랬습니다. 영사는 가진 것은 쌀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막아주시고 2차 방언답에서 나오는 쌀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넉넉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별을 보고 내 마음이 넉넉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마음이 때때로는 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간사 쓸 때 처음 정관평에 가서 농사를 지고 발을 벗고 일을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대종사님을 원망했습니다. 대종사님은 왜 이 논을 막아놔갖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이 논만 안 막아놨으면 그래도 영산에서 살만도 한데. 어렸을 때였죠. 철없을 때의 그 생각이 지금은 어떠한 생각이냐? 쌀 한 톨이 은혜롭고 소중합니다. 뭐 이 쌀 한 톨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잊게 만드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영산 성지는 우리 교단과 세계인의 영원한 자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 자산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적 자산, 무형적 자산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유형적 자산은 구간도실인 영산원과 그리고 드넓은 정관평이 유형적 자산입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과 제자분들이 함께 생활하셨던 보전 건물이 있는 곳입니다. 무형적 자산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무형적 자산은 대종사님께서 11살 때부터 15살까지 하루도 쉼 없이 산신령을 만나서 내 이 의심된 말을 한번 풀어봐야지 하는 산밭재에 가서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렸던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8월 21일 구인 선지님과 대종사님께서 함께 일천정성으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사무여한 그 네 글자 아래 죽음마저도 불사한 기도입니다. 기도야말로 우리 원불교의 무형적 자산, 영원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영산 성지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산 대성지는 주세성자이신 대종사님께서 색신열애로 오신 탄생성지요. 20여 년 구두꽃 때 법신열애를 낳으신 대각성지이며 구인선지님들께서 사무여한의 대혈성을 올려 법계로부터 천열의 만보사를 배출시키고 억조 창생의 회복의 물로를 열어줄 소명을 부여받은 회상의 발상지요. 네 번째는 방언의 대역사로 영육상정, 동정이려, 이사병행하는 일원회상의 시범을 보여주신 곳이며 선학원생들을 전미개우시키고 연도수득해하는 광불도량으로 도맥의 원천지이다라고 다섯 가지로 영산성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날씨가 화창하면 오늘같이 이렇게 햇빛이 내리쬐고 바람이 쐬면 저는 아침 자선을 마치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보존 건물 다 문을 열어놨습니다. 환기를 시킵니다. 그 문을 딱 열을 때 약간 그 옛날 건물에서 나는 냄새가 저는 그렇게 좋아요. 그 문들을 딱 열어놓고 그 냄새를 맡을 때 선지님들, 대종사님, 채취가 제 코로 확 들어오는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 것보다 헌 것을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남겨주신 두 가지의 핵심 자산이 있는 영산 성지는 바로 용화회상이고 미륵불이 사시는 곳입니다. 대종경 전만품에 용화회상과 미륵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용화회상과 미륵불은 먼저 깨치고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기념관에 딱 들어오기 전에 현관에 동판으로 된 큰 두 점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망품 29장 대종사님 법설을 하실 때 제자분들이 춤추고 절하고 그런 각각의 책임이 있음을 알라는 것이고 또 한 점은 어떤 것이죠? 바로 성리품 29장 한 사찰 일행이 대종사님을 뵙고 와서 기교의 부처님은 어디에 봉안하셨습니까? 물으시니 대종사님께서 우리 집 부처는 잠깐 밖에 나가 있으니 잠깐 기다리라 하시니 조금 있다가 농기구를 메고 들어오는 제자분들을 보시고 태정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집 부처니라 그럽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부처가 저 법신불 이론상이 부처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나하고 같이 생활하는 저 활불 활동하는 활불이 참으로 부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영산성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저 뒤에 있는 박형경 교무님이 저에게 늘 말합니다. 항사님, 우리 영산 사무소도 바운다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울타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만 관리하고 살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저희 영산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거가 얼마나 높소? 성지 안에 바운다리뿐만이 아니라 삼바째까지 가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삼바째에 오시면은 물을 잘 안 먹어요. 요즘 그러죠. 하도 이생 하니까 삼바째의 물이 이게 검사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자신 있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삼바째에 오시면은 먼저 물 한 모금 드시고 기도를 하시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삼바째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 우물을 품고 내려옵니다. 깨끗이 정리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늘 푸념을 합니다. 간사 때에 하던 일을 지금까지 하는 일을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그 우물도 어쩜 그렇게 제 사이즈하고 똑같이 맞춰놨는지 옛날 우리 과산 김현 법사님께서 저를 데리고 간사 때 삼바째 물을 품으러 가시면은 경수야 이것을 봐라. 딱 네 사이즈다. 네가 들어가서 품으면은 일도 없을 거다. 그랬던 것이 지금 3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우물을 품고 있습니다. 우물은 품어야 새 물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듯이 우리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닦으면은 내가 업장이 녹여져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산에서 살아가면서 대종사님은 어떠한 어른이시냐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몇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영광에서 가장 가난하고 빈천한 곳을 새로운 변화의 모델로 만들어 주셨고 오랜 관습에 처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으며 무슨 일이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주셨고 마지막으로 철저한 민본 민생을 위해서 대종사님께서는 일생을 살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영산 사무소에는 6명의 교무님과 한 분의 제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는 활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기 싫은 일들을 묵묵히 하는 일들 그 가운데 그분들은 어떤 공부를 했냐? 바로 먼저 깨치고 실행하는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끝나고 내려가면은 오후에 또 저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무님들, 교도님들 성지에 오시면은 풀 한 포기, 휴지 하나라도 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가 마음 심기.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창작성가 바람개비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올게요. 은희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3: 왕산종 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6월은 호국보원의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이성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호대하면 모든 경계가 스스로 평온해지나니 이것이 곧 낙원의 길이요 심량이 협소하면 모든 경계가 사면을 위협하나니 이것이 곧 고해의 길이라 고락이 다만 자신의 견지 여하에 있나니라 하시고 지성으로 도덕을 닦으면 탄탄한 앞길이 열리리라 하심이로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9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는 경타원 박원도 교무의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기분 좋은 12시. 우리의 몸 중 왼쪽에는 운에 의해 조절이 되고 오른쪽은 좌뇌에 의해 조절된다는 건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게다가 운에는 감성 만점 상상력을, 좌뇌는 이성 가득한 논리를 담당한다는 것도 참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살필 때는요, 감정을 담당하는 운의 관할 구역이죠. 왼쪽 얼굴을 유심히 보라는 말 있더라고요. 그리고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을 때는 오른쪽 얼굴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혹 포커페이스가 필요한 하루라면 오늘의 조언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이에요. 리플리의 포커페이스.

0: 민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감정을 얼굴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꽤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진짜로 읽고 싶다면 왼쪽 얼굴을 더 유심히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평소에 누군가의 얼굴을 좌우로 나누어 본 적은 별로 없죠. 하지만 상대의 숨겨진 진심이나 숨길 수 없는 감정의 포인트를 찾고 싶을 땐 꽤 유용한 힌트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파고들어 알고 싶은 건 결국 상대방의 마음 아닐까 싶어요. 왼쪽 얼굴을 유심히 살피는 것도 결국 서로 더 잘 어울리고 소통하기 위한 다정한 노력 아닐까요? 비록 라디오 너머로 서로의 표정을 볼 수는 없지만 마음만큼은 숨김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샵 8970, 오물정 8970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URI의 UNI 그리고 그룹 올스타즈의 Dance Tonight.

URI의 UNI Group All Stars의 Dance Tonight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2128 쓰시는 분이 아침 회의 때 부장님께서 말도 안 되는 아재 개그를 하셨을 때 나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한다고 이 꼬리를 꽉 찾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옆자리 동료가 커피를 마시면서 야 부장님 이야기할 때 왼쪽 입꼬리가 바로 떨렸어. 티 났어. 아, 제 우뇌가 감정을 숨기지를 못하고 왼쪽 얼굴로 열일을 했나 봅니다. 신청곡은 자우림의 하하하송 띄워주셨네요. 아, 재치 만점의 문자였네요. 예, 입꼬리를 꽉 잡고 있었지만은 아, 너무 재미가 없는데. 아, 우리도 사람이니까요. 어찌 그렇게 매번 입꼬리가 안 떨릴 수 있겠어요. 예, 바로 떨려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덜덜덜덜덜 떨렸으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다행입니다. 이 정도에서 멈추기를 다행이었고 동료분 보고 그렇게 열심히 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주라고 예, 꼭 전달해드리고 싶네요. 아, 신복수님이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많이 덥네요. 오늘도 모두 모두 행복한 날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복수님 덕분에 행복하고요. 참 오늘 더운 날이에요. 이번 주 내내 덥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더위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뒷번호 459 쓰시는 분은 화요일이라 유독 피곤한데 점심으로 먹은 시원한 콩국수가 살렸네요. 너무 덥지만 다들 기운내는 오후 되세요. 지금은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쉬는 타임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런 날은 진짜 약간 그 시원한 음식들을 찾게 되는데 모밀, 그쵸? 뭐 냉면, 아니면 콩국수 이런 거 뭐 찰떡이죠. 예, 점심시간이니까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또 좋은 노래 띄워드릴게요. 노래 두 곡은요. 앙유의 소문의 낙원, 수필여행의 숲으로 오라.

악뮤의 소문의 낙원, 수필 여행의 숲으로 오라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2138 쓰시는 분이 날이 너무 더우니 만사가 귀찮고 피곤하네요. 하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그 전국적으로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덥다라는 얘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 이런 날 진짜 일사병 걸리지 않게 물도 수분 섭취도 많이 하시고 모자, 선크림, 그리고 양산 이런 것들 꼭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끝곡으로 오마이걸의 내 얘기를 들어봐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지도자가 무념의 큰 덕으로 대중을 두루 포섭하는 것이 비하건대 한 몸 가운데 심장이 가슴속 깊이 들어 있어 전신을 총섭함과 같다 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60장 법문입니다.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 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조정석의 특별할 것 없던 세상에 널 만나 모든 게 좋았어.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똥떨어 똥.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을 때,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싶을 때, 소통만큼 완벽한 방법은 없죠. 나 몰래 꼬깃꼬깃 접어뒀던 마음이라든지, 모나게 물툭 튀어나온 마음이라든지, 오늘 이곳에서 마음껏 담아뒀던 이야기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70으로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곡은 언제든 듣고 싶으실 때마다 카카오톡과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뒷번호 1583 쓰시는 분께서 오늘은 반일을 하루 쉬었네요. 그래도 무릎과 허리가 너무 아파요. 콩국수나 해먹어야겠어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태연의 만약에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덥고 그리고 또 무릎과 허리에 통증이 있으신 걸 보니 오늘 하루 정도는 예 푹 쉬시는 걸로 하실게요. 근데 쉬면서도 콩국수를 해 드시고 또 집안을 살펴보다가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어느새 또 일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실 수도 있거든요. 때문에 오늘 이런 날은 무릎과 허리가 좀 쉴 수 있게 진짜 쉬세요. 아시겠죠? 아, 쉬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전호성님께서 희원님 날씨가 많이 덥네요. 오늘은 북광주 우체국 볼일 보러 가면서 기분 좋은 12시 잘 청취하고 가고 있답니다. 신청곡은 팥빙수 신청해 주셨어요. 호상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체국에 잘 다녀오세요. 뒷번호 3286 쓰시는 분은 요즘 자꾸 기운도 없고 짜증도 많아지고 더위까지도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이게 갱년기 증상일까요? 그래도 시원한 수박 먹으면서 희원 씨의 밝은 목소리 들으며 기운 차려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뭐 그런 것들이 갱년기 증상이실 수도 있고 아무래도 더위가 이제 계속 오다 보면 사람의 몸이 좀 지치잖아요. 쉽게. 그래서 오는 짜증일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예, 짜증이 날 때 맛있는 음식 드시고 정말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짜증의 횟수를 조금 줄여보는 방향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내가 뭘 할 때 많이 웃고 요런 것들을 조금 중심으로 찾아보시면 그 짜증의 빈도가 10번 짜증낼 거를 약 한 8번이라도 약 2번만이라도 줄여보면 어떨까. 그렇게 하시다 보면 더 많이 웃는 날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브레이브걸스의 치맛바람, 시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

브레이브걸스의 치맛바람, 시스타의 터치마이바디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문자 사연 한번 살펴볼게요. 뒷번호 1960 쓰시는 분께서 너무 더워서 입맛도 없고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서 점심 먹기가 귀찮아 오이소박이에 밥물 말아서 대충 먹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와중에 오이소박이 참 맛있잖아요. 그쵸? 밥이 절로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도 이렇게 한 술이라도 드셔야 돼요. 더울 때 더 안 드시면 몸이 더 축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다만 한 숟갈이라도 드셔야 됩니다. 아주 아주 잘하셨어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범진의 나무가 되는 중, 홍이삭의 In You.

범진의 나무가 되는 중, 홍희석의 인유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2부 끝곡으로 퍼니의 청량음악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1: WBS 원음방송 캠페인 산불을 예방합시다. 봄철 건조기,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산불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므로 산행을 할 때에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시고 산 속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또 농촌의 경우 산림에 인접한 논 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소각 등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서, 경찰서, 산림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인 산림,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서대원이 여쭙기를 과거 부처님 말씀에 삼천 대천 세계가 있다 하오니 사실로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있나니라. 그러나 삼천 대천 세계가 이 세계 밖에 따로 건립된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안에 분립된 가지가지의 세계를 말한 것이니 그 수효를 헤아려 보면은 삼천 대천 세계로도 오히려 부족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변이품 5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기분 좋은 12시.
1: 저 원희언니 희언니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정인의 그래 나를 믿자.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알아맞혀 봅시다. 이 시간은요, 우리 소리와 우리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시간입니다. 지금 너무나 단 한 번 들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코너죠. 오늘도 이 시간 손꼽아 기다렸다는 분들의 함성이죠. 기서부터 들리더라고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코너는 우리 소리에 맞춰 우리 가요 가사를 넣어 불러드리는 그런 코너예요. 제가 어떤 가요를 불렀는지 지금부터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시고요. 풍악을 올려라! 그때요, 이몽룡과 방자가 이런 노래를 해보는디. 내가 섬 속에

김영중의 그녀가 웃잖아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노래 어떻게 다들 아시는 노래이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근데 이제 판소리로 불렀을 때 아무리 같은 가사여도 좀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예,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라는 점 예, 얘기 드리면서 다시 한번 기를 모아 풍악을 울려라. 그때요, 흥부와 놀부가 나와 이런 노래를 해보던디. 내가 힘들 때

노래 융진의 걷는 마음, 허혜경의 얼마나 좋을까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알아맞혀 봅시다. 예, 정답은 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SG워너비의 네 사람이 차지했습니다. 아, 네 사람... 이었고요. 네 사람이 차지했다 그랬네요, 제가. 네 사람이었고요. 아, 정답 보내주신 분들, 뒷번호 7846 쓰시는 분, 정답 SG워너비의 네 사람, 뮤직비디오 보고 많이 울었던 젊은 시절이 기억나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6329 쓰시는 분은 SG워너비의 네 사람, 우와, 오늘 장난 아니게 덥네요. 피서는 집에서 기분 좋은 12시를 들으며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면서 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9850 쓰시는 분도 네 사람 SG워너비 라고 보내주셨고, 뒷번호 8318 쓰시는 분께서도 정답 SG워너비 네 사람, 오늘부터 시험기간이라고 밤늦게까지 열공하는 소중한 내 딸이 네 사람이죠, 라고 보내주셨고요. 화이팅입니다. 뒷번호 5392 쓰시는 분 SG워너비의 네 사람, 이 노래는 저의 최애곡 중에 하나예요. 남편이랑 연애할 때 남편이 노래방에서 정말 많이 불러줬던 노래였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노래를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래 안 들어볼 수 없겠죠. SG워너비의 내 사람 한 곡 띄워드릴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로움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고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설마 물렀거라.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것은 어디? 바로 여기 곧 기분 좋은 12시 졸음아 물렀거라. 다 같이 소리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어요.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여름 퇴치송. 오늘은요 FX의 핫 썸머, 원더걸스의 So Hot, 엄정화의 다가라 띄워드립니다.

세 곡 FX의 핫 썸머, 원더걸스의 So Hot, 엄정화의 다가라까지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오리쌀 징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징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탱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돌 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기 만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Healthy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밴 유산균 한 박스, 건강 백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엔 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뒷번호 3391 쓰시는 분께서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날이 더워지니까 여 얼음 음료 생각이 간절하네요. 이 마음 탄산수로 마음을 달래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얼음 음료요? 예, 알아들었네요. 하지만 탄산수로 마음을 달래신 거 아주 아주 칭찬합니다. 그럼요. 뒷번호 1395 쓰시는 분께서 저희 남편은 경상도 남자라 평소에 고맙다, 미안하다 표현을 정말로 안 해요. 며칠 전에 감기 기운이 있어서 골골거리고 있으니 퉁명스럽게 약 먹고 자라 한마디 하더라고요. 서운한 마음에 침대에 누워 남편의 등을 돌려세우고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는데 남편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 서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말은 퉁명스러워도 얼굴은 거짓말을 못하네요. 여보, 무뚝뚝해도 다 아니까 건강하게만 살자. 신청곡은 한동근의 그대라는 사치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이 사연 안에 모든 사랑이 다 있네요. 약 먹고 자라, 많이 아프,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 말 안에 속마음은, 아, 많이 아프지? 약 먹고 푹 자라. 그러면은 빨리 나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이렇게 좀 서글서글하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딱 두 글자로, 약 먹고 자라! 디비 자라! 많이 푹 자라! 아프지 말게 많이 자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도 그 마음을 알아주셔서 이렇게 사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따뜻한 사연이었습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한동근의 그대라는 사치, 태연의 만약에.

한동근의 그대라는 사치, 태연의 만약에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뒷번호 2128 쓰시는 분의 신청곡 자오림의 하하하송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교통 질서를 지킵시다. 우리나라 자동차 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9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연간 10조 원에 이를 정도며 보험 사기로 인한 피해액도 2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낮은 시민의식과 법질서 수준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교통질서 지키기,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우리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인명을 구하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교통질서를 지킵시다. 원음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오석빈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가족으로 함께한 세월에 감사하며 새 회상 새 인연으로 다시 오길 기원하는 성영진, 오경화, 오문성, 장세연, 손영의 가족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소년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그냥 좋아서 시작한 일이 세상을 놀라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야나 남진.

0: 신앙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매년 가을이면은 한국을 찾았다가 봄에 사라지는 작은 철새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학자들도 이 새가 겨울에 어디로 가는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새가 너무 작아서 무거운 추적기를 달 수 없었다는군요. 그런데 국내 아마추어 탐조 동호회 회원들이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나선 겁니다. 새 다리에 지름 2mm짜리 가락지를 끼우고 번호를 붙여서 그 사진을 찍기 위해 전 세계 조류 커뮤니티와 연대를 했습니다. 수백 명이 일본, 대만, 필리핀, 호주 해안가와 밀림에 잠복을 했고 결국 인도네시아의 한 외딴 섬에서 그 번호를 망원렌즈로 포착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조차 포기했던 일을 그냥 새가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 해낸 것이죠. 좋아하는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힘은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좋은 일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기면서 하는 일 말이죠. 김용님입니다. 빙빙빙.

안녕 들어오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날이 슬슬 더워지니까 시원한 수박 생각이 간절하시지요. 요즘 수박이 워낙 크고 거시기하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은 선뜻 이 손이 안 간단 말이요. 예. 근데요, 이 거시기 뭐냐면 그 자취생들이 많이 사는 대학가 그 근처 시장에서 한 청년이 말입니다. 과일 가게 앞에서 수박을 살까 말까 한참을 거시기 하고 있었는데 아쉬운 발걸음을 딱 거시기 하려고 하는 참이에 그 옆에 채소가게 사장님께서 청년 수박 먹고 싶구만 잠깐 기다려봐. 그러더니 과일 가게 사장님을 냅다 부르는 거요. 어이 김사장, 내가 수박 딱 한 조각만 먹고 싶은데 이 청년이랑 나랑 저기 생선가게 종각까지 셋이서 이 큰 놈 하나 쪼개서 나로 갖자고. 참말로 거시기였니 않겠습니까? 이 과일가게 사장님도 거시기가 않고 제일 크고 잘 익은 수박을 딱 거시기 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청년은 단돈 몇천 원에 쟁망만한 수박을 얻어가지고 싱글벙글 집으로 거시겠다 이것입니다. 참말로 예? 이 수박을 세 조각으로 쪼갰더니 신기하게도 행복은 딱 세 배가 돌아왔다는 거시기요. 청춘아 사랑해 박민 장예리 서방님.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노래 노래 맛보기. 짧게 짧게 맛보세요. 자, 흐르고 있는 노래 주말부부 차채환입니다. 덕상도 한양님 들으셨군요. 어서오세요. 윤영희씨 조용히 혼자서 일하면서 들어요. 라디오는 크게 들어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의왕의 이수함씨 날씨가 많이 덥네요. 백운산 함께 맨발로 걸으면서 함께하고 있다고요. 고맙습니다.

사제한 주말 부부였습니다. 북산의 신복순 씨. 오늘 또 부산은 날씨가 완전 찜통이에요. 오늘 또 모두 행복합시다. 정구된 이정호 씨. 1등 가요. 조은혜 가요 세상. 방송이 기다리는 오후 2시. 2시간 동안 행복한 마음으로 청취하겠습니다. 대전의 김윤혜 씨. 이열치열 순대국밥 든든히 먹고 마음도 든든 기분도 든든 신나는 노래로 조은혜 가요 세상 함께해요. 자 그리고 함께합니다라고만 주신 분 2706 끝자리 번호 이름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찐하게 였습니다. 김수경의 노래였어요. 부산 멋쟁이님, 부산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무더운 날씨라고요. 재경씨, 뜨거운 날씨에도 단장을 타고 늘어져 비어있는 아름다운 꽃 능수와 뜨거운 햇살에 곱게도 피어나는 주홍색 능수와 꽃의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있습니다. 대려 지적하는 오후 최고 DJ 거시기 이장 말씀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전하고 시원하고 유쾌한 음악으로 마음의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시험을 가는 최고의 방송 함께하고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진지훈의 노래였어. 왜 저래 진짜. 자, 대구 이영국 씨, 대구는 뜨겁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2시 좋은 예감상 맞이합니다 하셨고요.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스비 이성나 씨 들어오셨고요. 네, 혜성사랑 사브리아와 화요일 출첵한다고요. 무더운 날씨에 나른 오후 뜬꽃불이 자꾸 무거워집니다. 그래도 좋은 예감상 들으면 더위와 졸음들 물리쳐 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대만 이영신.

네, 이영신의 그대 그대만까지 들으셨습니다. 거창의 이현수 씨가 자연에서 살고 있는데요. 과장님으로 반갑고 사랑합니다. 아침에는 조금 사찰했지만 한낮에는 햇살은 너무 뜨거워서 다닐 수가 없네요. 고영준의 애시당초 신청해 주셨는데 전해드리겠고요. 김혜성 씨가 2시가 돼서 라디오를 안 키면 어딘가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최고의 방송 조은영의 가요세상과 함께합니다. 즐거운 오후 되세요 하셨고요. 공주시에서 조은영의 가요세상 라이브 시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전호 씨 감사합니다. 고영준의 노래입니다. 애시당초.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전무 출신 권장 부인들의 침묵 수양 단체로 정토회를 조직하라 하시며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터전이 발라야 만물이 올바른 화육을 얻고 내조와 권장이 튼튼하여야 교단의 일꾼들이 사심 없는 봉공을 하게 되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땅이 그 기운을 바르게 하면 지상의 만물이 다 바른 생성을 얻을 것이요 아내가 그 권장을 바르게 하고 어머니가 그 감화를 바르게 하면 그 남편 그 자녀가 바른 활동과 바른 성장을 얻을 것이니 이것이 곧 교단을 바르고 세계를 바르는 바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륜편 29장 법문입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어느 동네 골목 한편에는 우산함 하나가 놓여있다고 합니다. 비오는 날 우산 없는 사람이 가져다 쓰고 나중에 다시 갖다 놓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데요. 만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관리하는 사람도 따로 없는데 신기하게도 우산이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그게 가능하다는 것은 누군가 가져간 사람이 꼭 돌려놓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규칙도 없고 감시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거죠. 요새 이런 우산함 하나가 그냥 돌아간다는 게 왠지 반갑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반가운 사연도 기다리면서 2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송영화 씨가 출석하시면서 날씨가 많이 더워요.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영건선의 옛날 라디오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어제 안 들으셨죠? 네, 어제 그 3부의 추억의 노래 중에서 퀴즈 시간에 전에 들었었는데 네. 못 들으셨나 봐요. 네, 꼭 못 들을 때면 저희가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정식의 노래 정과 이별 라이온입니다. 가슴은 알죠?

가사로 만든 얘기 박상철의 무조건. 살다 보면 힘든 날도 많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고 지치고 외로운 순간도 찾아온다. 그럴 때 누군가 한 사람만 내 편이 되어준다면 세상은 조금 덜 외로울 수 있겠다. 괜찮다는 말 한마디, 내가 있다는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한다. 어쩌면 사랑은 특별한 날에 꽃다발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한다. 조건 없이 좋아한다고, 이유 없이 보고 싶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편이 되어주겠다고.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마음 하나,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무조건 사랑하는 마음이다. 오늘도 누군가는 한 사람을 생각하며 살아간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좋으니까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다.

자, 무조건 달려가시겠습니까? 익산의 조희준 씨가 베트남에서 온 세연 엄마와 산 지 20주년이 됐다고요. 축하해 주세요. 여보 수연님 사랑합니다 하셨고요. 나연 가수 가슴 날지 너무 좋아요. 많은 가수들 커버곡으로 많이 부르더군요 하셨고요. 혜경 씨가 하늘에 예쁜 구름이 그림을 그리고 두꺼운 길에 시원한 나무 그늘이 잠시 쉬어가라는 오후 행복한 방송 좋은 여가의 세상 청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수진 가수님의 뜨는 애 한 방에 후 그리고 기죽지 마라 지인의 사랑해요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전부성의 옛날의 인도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집디가 북한산인 분 오늘 또 출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네요. 조은영님 건강하세요. 옛날의 인 부탁해요. 네. 일단 전부성의 옛날의 인을 전해드릴게요. 네. 이 노래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 팬이 되어주세요에 도전하는 두 분 있습니다. 담진 씨와 오광혁 씨. 잠시 후에 함께 오겠습니다. 정연의 기죽지 마라 신청곡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마음을 나눕시다. 물질을 나누면 반이 되지만 마음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마음에 품은 작은 불씨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면 세상은 따뜻하게 빛납니다. 이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주는 것,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죠. 마음을 나누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굳은 얼굴을 활짝 펴고 상대방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우리네 사는 세상을 아름답고 넉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 지금 실천해 보세요.

0: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인생의 가치가 그 마음이 바르고 바르지 못한 데에 달려 있으며 가정과 사회, 국가 또한 그 지도자들의 마음 여하로 흥망과 성쇠가 좌우되나니 교단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심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자신들도 신망을 잃지 않을 것이요 대중이 미로에 방황함이 없이 참다운 수행과 공덕을 쌓아서 이 회상이 무궁하게 발전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독편 56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3.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5: 자, 1승에 도전한, 1승에 또 1승을 거둔 가수의 전우주의 인생은 본전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출연해야 되는데, 전우주 씨가 원래 이제 하기 전에 스케줄이 있었는데 저희가 출연을 했고요. 조절이 안 돼서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도전하는 것으로. 그리고 오늘 포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새롭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오늘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나의 팬이 되는 그날까지 본격 가수들이 매력 발산 코너, 노래 실력은 다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팬이 없어서 힘듭니다. 제발 제 팬이 좀 태워주세요. 요즘에 팬덤의 시대니까 팬이 되어주세요. 호소를 외치는 시간입니다. 오늘 누구에게 마음이 가실까요? 팬덤을 만들어 주세요. 오늘 두 분 만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전하는 탐진, 중후한 먹과 고향의 적을 노래하는 정통파 가수, 전라남도 장흥 출신, 그림자 사랑 감나라 변하라, 탐진과 연가 등 많은 곡을 불러서 멋진 중후한 멋을 느끼는 가수 탐진. 두 번째 2번 오강혁, 아이돌 출신의 탄탄한 내공, 트로트 대세남, 싱글 연음악 부탁해로 솔로로 데뷔했던 아이돌 가수, 지금은 불타는 드럼맨 미스터 트로트 3 등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름을 알린 가수 오강혁. 활동곡은 신나라 신.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 안녕하세요. 오!
5: 반갑습니다. 네. 탐진 씨는 세월이 좀 있죠?
6: 네, 오랜만에 국장님에도 뵙고, 제가 벌써 지금 한 8년, 9년.
5: 아, 그러네요. 벌써. 네. 네.
6: 그렇게 됐습니다.
5: 감나라, 패나라. 네. 근데 이제 그때는 검은 머리였는데, 지금은.
6: 그래도 나이가 이제 들다 보니까.
5: 네네.
6: 희끗희끗 해져서.
5: 아니, 자연스러워요. 훨씬 더.
6: 아유, 고맙습니다.
5: 요즘에는 뭐 염색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는 멋이 또 있더군요.
6: 그러니까요.
5: 네, 브릿지 같은.
6: 염색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네. 자연스럽게.
5: 아니, 브릿지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7: 네, 더 네. 멋지신 것 같아요. 완전 하얗지도 않고 검은지도 않고 약간 그레이 톤처럼 네, 되게 멋지신 것 같습니다.
5: 그러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저렇게 머리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 네.
6: 저하고 이렇게 국장님하고 네. 감나라 배나라 한참 매니저 데리고 방송을 할 때 네. 어떤 그 당시에 제가 잘 이렇게 그림자사로 바꿨던 게, 왜냐면 목소리하고 어떤 이미지하고 안 맞다.
5: 네네네.
6: 그렇게 하고 좋은 곡을 가사를 주셔가지고 그림자사랑 아마 모든 분들이 가수분들이 많이 부르고 있더라고요.
5: 그렇군요.
6: 감사하죠.
5: 네. 자, 오광혁 씨는 네. 데뷔한 지 꽤 되죠?
7: 맞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데뷔를 했으니까 네. 18년 정도.
5: 와, 거의 뭐 두 분이 나이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몇 살 때 데뷔를 했어요?
7: 제가 이제 21살 때 데뷔를 해서 네, 지금 이제 세월이 좀 네. 네, 제 선배님이랑 국장님 앞에서 말씀드리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세월이. 네,
5: 지금 제가 호칭이 바뀌어가지고 제작 위원이
7: 아, 네네.
5: 위원이라고 해주시고.
7: 네, 우리 위원장님. 아, 위원장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또.
5: 네, 아이돌 가수. 그냥 뭐 그냥 조원혁 씨 하는 게 좋아요.
7: 아, 네네.
8: 아이돌 가수로 시작을 했나 봐요. 네네.
7: 맞습니다. 솔로 댄스 가수로 데뷔를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호칭이 바뀌니까 살짝 어색하긴 하네요.
5: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오강혁 씨는 발라드 쪽이었어요? 댄스 쪽이었어요?
7: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장르는 발라드를 좋아했는데 제가 이미지가 좀 우상이고 밝다 보니까 이제 첫 앨범도 댄스곡이고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앨범을 낼 때마다 주로 댄스곡 위주로 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트로트도 사실은 댄스곡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 아니 근데 아이돌 하면서 어려운 점이 없었나요?
7: 아이돌 하면서 당연히 어려운 점 많은 것 같아요. 뭐 누구나 지금 다 세상에 쉬운 일이 없잖아요. 네, 아이돌 때는 특히나 어려서 이제 경험도 많이 부족했고 또 요즘에도 그렇지만 참 그 경쟁이 심하던 때였어가지고 네, 뭐 TV나 뭐 이런 데 노출되는 것도 쉽지도 않고 네, 그리고 이제 생활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이제 수입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아마 다들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힘드셨을 것 같아요.
5: 그렇군요. 근데 담진 씨도 이제 늦게 시작한 거니까 뭔가 그래도 경제적 부분들은 해결하고 노래를 시작한 거죠.
6: 그렇죠.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시작을 할 때는 매니저까지 데리고 이렇게 같이 열심히 한번 해봤는데 그것도 쉽지도 않고 요즘에는 이제 노래 레슨 레슨도 하면서 뭐 그냥 조금씩 이렇게 행사 어쩌다 한 번씩 한번 하고 다들 아마 우리 저희들 세대 가수들은 다 업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5: 정도로. 가수가 되려고 했던 게 뭐예요? 왜 하신 거예요?
6: 저는
5: 어릴 때부터 꿈이었나요?
6: 그렇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작정 가수가 되겠다고 서울을 나 온 게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5: 아, 그렇군요.
6: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치우다가 중간에 이제 40대 때 이제 노래를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걸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7: 너무 멋지십니다.
5: 그러니까 20대들이 시작했다가 이제 힘들어 포기하려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꼭 얘기를 합니다. 다시 돌아올 거면 그만두지 말고 꾸준하게 해라.
6: 그렇죠. 계속 했으면은 오히려 제 색깔을 분명히 팬들한테 시청자들한테 알릴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하죠.
5: 힘들어서 중단해버리면 나올 때는 또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7: 맞습니다.
5: 처음부터. 오강익 씨도 그런 부분을 느꼈죠.
7: 맞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돌이랑 이런 뭐 밴드랑 솔로 활동을 쭉 하다가 이제 자영업을 한 3년 정도 하다가 다시 이제 장르를 트로트로 바꾸면서 시작을 했는데 정말 다시 시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돌아올 거면 포기하지 말고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된다.
5: 이런.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가면 그래도 뭔가 그 쌓여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7: 맞습니다.
6: 오강혁 씨는 저보다 젊기 때문에 훨씬 가능성도 많고 키도 크고 인물도
5: 그렇게 되면 팬들이 다 오강혁 씨에게 가요.
7: 오늘 저희 대결 무더기 때문에
5: 그래요. 자 그러면 뭐 내 편이 되어주세요. 자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네, 탐지 씨부터 네 30초 동안 내 팬이 되어진 새를 호소력 있게 해 주세요.
6: 네, 저는 지금 그림자 사랑으로 방송하는 가수 탐진입니다. 노래 레슨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나와서 탐진이란 목소리 색깔을 분명히 보여드리고 그 나름대로 열심히 노래 잘하는 가수다.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좀 보여드리고 싶고 열심히 해서 오늘 방송에서 조은영의 가요세상에서 한번 뭔가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5: 네, 많이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맞춰주셨습니다. 네. 자, 오강혁 준비됐나요?
7: 준비됐습니다.
5: 자, 갑시다.
7: 네, 안녕하세요. 강력한 남자, 네, 트로트 가수 오강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불타는 트롯맨, 또 미스터 트롯 3도 나갔는데 네, 조금 빨리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또 도전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강혁의 팬이 되어서 계속 앞으로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은영의 가요세상이잖아요. 저도 조삼호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 오강혁을 밀어주세요.
5: 이야, 전문가들이시다. 시간을 그냥 딱 맞췄어요. 네, 이렇게 시간 맞추기가 힘든데 네, 어디 연습을 하셨나 보다. 딱 30초를 맞추셨습니다. 이제 노래로 가겠습니다. 먼저 탐진 씨부터 노래를 불러주시겠습니다. 본인들의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은 담진 씨의 그림자 사랑부터. 자, 기억해 주세요. 1번 담진 씨의 노래입니다. 그림자 사랑 듣겠습니다.

0: 그림자 사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오광혁 씨의 노래인데요. 네, 만년 사랑, 더 많은 분들이 불러주셨던 또 들어주시는 노래인데요. 신나라 시인을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에 많이 전해드리는데 오늘은 신나라 시인이 아니고 만년 사랑으로.
1: 맞습니다.
0: 네, 그러면 타이틀곡도 신나라 시인인가요, 아니면 만년 사랑인가요?
1: 지금은 신나라 신인데, 네. 제가 이제 오늘은, 라이브는 이걸로 들려드리고
0: 저희가 이제 만약에
1: 음원으로
0: 이기면 신나라 신으로 달아달라 이 말이시군요.
1: 맞습니다.
0: 네. 이게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년 사랑으로 가겠습니다.

0: 그 발라드만 하면 조금
1: 분위기가 내려가죠.
2: 맞습니다.
0: 약간 가다가 생각하다가 네. 그
2: 네, 신랑신부 댄스 하면서 네,
0: 댄스 하고 뭐 이런 걸 요즘엔 또 바뀌어졌으니까.
1: 저는 맞습니다. 노래를 두 곡을 한 줄 알았어요. 발라드 하다가 댄스 분위기가. 곡을 하다가.
0: 네, 단지도 그렇게 하세요.
1: 네. 아, 잘하셨네요. 네,
0: 느낌이 이제 다르죠. 원래는 단위 씨하고 전우지 씨하고 하기로 했었는데
1: 네.
0: 예, 오늘 강력한 네. 분을 제가 모시려고 한 게 아니라 네. 또 이제 갑자기 이제 섭외를 했는데 노광혁 씨가 또 기꺼이 와주시겠다라고 네. 해서
2: 아유, 제가 조사모기 네. 때문에 네. 네. 전 무조건 와야 됩니다. 네,
0: 바로 오셔가지고 네. 그런데 단위 씨에게는 좀 불리한 것 같아.
1: 글쎄요. 노래를 너무 잘하셔서 네,
0: 팬분들이
1: 나이가 또 차이도 나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좀 불리한 게 좀 많은데.
0: 네. 아니 전우지 씨는
1: 노래를 열심히 해서 승부를
0: 뭐
1: 해야죠.
0: 전에 보니까 이합주에 왔을 때 조용했거든요. 근데 오광혁 씨가 오면서부터 이게 좀 약간 바쁘진 것 같아요.
1: 지금 분위기도 훨씬 더 좀 뭐 밝아진 것 같고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네네네.
2: 저는 오늘 선배님이랑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0: 네. 그러면 탐유 씨 노래 한 곡 하고 이제 오광혁 씨는 4부로 넘어가겠습니다.
1: 네. 네. 그럼 제가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좀 있다
0: 네,
1: 보니까
0: 네, 네, 네.
1: 나훈아 선배님의 네. 그 노래인데
0: 네.
1: 가라지
0: 예 가라지 예. 네 알겠습니다.
1: 아픈 사랑을 좀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0: 그러세요. 네. 네. 근데 마이크는 항상 멀리 하지 마시고 네. 마이크를 사랑해 주시고 가까이 해 주시고 네. 가수는 마이크하고 친해야 됩니다.
2: 맞습니다.
0: 자 그러면 가라지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탐진 씨의 노래입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탄진 씨가 불렀던 노래 가라지였습니다. 이 가라지는 또 많은 가수들이 불러주었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두 분의 가수가 애타게 여러분의 팬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팬이 되어주실 분들은요. 1번이 탄진 씨입니다. 응원의 말씀과 기호 1번 탐진을 넣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기와 그리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힘있는 말씀들 주시기 바랍니다. 2번은 오강혁입니다. 앞으로 이런 가수가 되어주세요. 응원합니다라는 글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뭔가 팬들의 힘을 받고 가는 자리입니다. 승부를 떠나서 저희가 이제 뭐 재밌게 하기 위해서 약간 뭐 승부처럼 합니다만 다 노래로서는 인정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팬들의 마음을 뺏는 또 좀 제발 제 팬이 되어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또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이 간절한 노래를 들어주시면서 화요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부에서도 역시 노래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3: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적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8장 법문입니다.

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자, 오늘 또 멋진 가수 두 분이 오셨습니다. 아까 약속한 대로 오광혁 가수의 노래부터 먼저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의 순정이라고 하는 곡 정해 듣겠습니다.

0: 남자의 순정이었습니다. 우왕혁의 노래였습니다. 자, 1번 탄진 가수님이고요. 2번 오광혁. 이 두 분의 팬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응원의 글과 번호와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년사랑 신나라신, 네, 대중적인 노래, 대중적인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오광혁 가수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혜경 씨가 1번 단진 가수님 하셨고요. 네.
2: 아, 반갑습니다.
0: 예. 그리고 오메 숨창그 달려왔어요 라고 하셨고, 사이 삼고 싶다고 오광혁 씨.
2: 잘생겨서.
0: 네. 네. 네. 조용한 가운데 전해지는 따뜻함은 은은하게 스며들어요. 형,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좋은 형입니다. 나쁜 형이 아니고. 네, 감사합니다. 담진 가수님 라이브 감동입니다. 가지 말아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라고.
2: 고맙습니다.
0: 네. 자, 담진 가수님 목소리가 완전, 감동이고요. 마이크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담진 가수님. 네, 고맙습니다. 오광혁 팬님 되고 싶어요. 많은 사랑 너무너무 좋아요.
1: 감사합니다.
0: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글을 주셨어요. 그 감미롭고 애절하고 슬프지만 아름다운 남자의 순정 많이 많이 사랑받을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남자의 순정 너무 좋다고. 이 남자의 순정도 오광혁 씨 노래인가요?
1: 제 노래인데 아직 네. 발매를 안 했어요.
0: 아, 네. 그렇군요.
1: 아마 다음 달이나 다다음 네네. 달 정도에 이제 발매가 될 건데, 네. 네, 그래도 많이 부르고 다니려고, 네. 네, 제가 이제 항상 거의 댄스곡 위주로 많이 네네. 공연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라디오나 이런 라이브 할 기회가 생기면, 네. 좀 이렇게 느린 노래도 불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탄진 씨 노래를 한 곡 들어볼까요? 탄진 씨 어떤 노래 불러볼까요?
2: 네, 저 이번에는 제가 그 코로나 전에 발표를 했다가 한 몇 개월 하다가 지금이 최고야라는 곡인데
0: 네네.
2: 신나게 노래 부르고 다니면 아무래도 분위기가
0: 네.
2: 코로나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0: 네.
2: 그래서 방송을 접었어요.
0: 아, 그래요?
2: 그래가지고 그때도 아마 국장님도 알다시피 그림자상으로 계속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 이제 방송을 지금 마음의 준비가 덜 돼서 네네. 이제 조금 분위기가 되면은 이 노래를 좀 해야 되겠죠.
0: 지금이 최고야 네. 했는데 그때는 최고가 그렇죠. 돼서는 안 되는 네.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2: 노래가 신나고 재밌는데 저보다 좀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생각할 수
0: 그렇지
2: 있겠다.
0: 왜냐하면 네. 지금 다들 어려워서 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2: 저녁 9시에는 그런데. 영업이 정지되고 그러는데 네, 네. 혼자 그렇게 신나게 떠들고 다니면
0: 최고야 막 이러고 하고 있어요. 네. 지금이 최고야. 뭐가 지금이 그렇죠. 최고야. 네. 최고 힘든데.
2: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런
2: 지금 아마 지금 들어보시면 이제 지금 이 시간하고 이후에 네. 좀 밝은 세상이 좀 좋은 향이 가는 세상이 네. 더 신나는 예.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해서
0: 그래요?
2: 아마 지금 노래 부른 이 노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0: 네.
2: 제가 마지막 곡으로 알고 있는데 네. 좀 신나게 여러분들하고
0: 네,
2: 한번 해보겠습니다.
0: 그래요. 네. 지금이 최고야. 네, 지금이 최고야. 예. 어려운 분들 이제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하니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지금이 최고야.

0: 지금 이 순간 최고의 시간 되시고 축하 조호정의 가요수상 청취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1: 지금이 최고
2: 최고.
3: 네, 지금이 최고야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시간이 지나고 앞으로 또 살아온 날에 대한 미련이 남은 시간에 그렇지 않아. 지금이 최고야. 네,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이 작품자가 누구예요?
4: 길현철 그 옛날 레인 또 그 노래 그 작곡하신 분이 오래됐죠.
3: 네네네.
4: 근데 이제 이 가사를 전에 이제 그림자 사랑을 피하라 하면서 노래 게시를 다녔는데 네네. 그분도 그 어머니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그 시간을 좋아하더라고요. 그 순간이 뭐 일주일 중에 오직 그날만을 네네. 기다리고 있다고 네네. 그 시간이 딱 그게 노래를 하는데 그게 보여요. 그래서 가사를 한번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같이 한번 길현철 씨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만든 곡인데 막 행사장에서는 반응이 좋아요.
5: 좋습니다. 노래
4: 근데
5: 좋아요.
4: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3: 근데 이 노래가 네. 조금 제가 듣는 거는 호흡 작품들이 길다 보니까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4: 그렇죠.
3: 예,
4: 막 며칠 내야 되고.
3: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불렀으면 좋겠다. 또 가수도 어렵게 불러주시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그렇게 또 불러야 되는 줄 알고 이거 어려울 수가 있겠어요. 좀
4: 그냥 쭉쭉 뻗지 말고
3: 쉽게
4: 그냥
3: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4: 지금이 최고야.
3: 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계속 숨 안 쉬고 가야 되니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부르지. 근데 가수들은 또 그게 이제 어려워서
4: 그렇죠. 이제 녹음을 할 때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3: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은 편하게 불러도 그냥 자기에 맞게 부르면 될 것 같아요.
2: 지금이 최고야.
4: 그냥 지금이 최고야라고 이 순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3: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노래를 활동을 하실 거고.
4: 네네.
3: 또 이제 청취자분들이나 팬분들에게 이제 그동안 함께 주신 분들 또 앞으로 또 해 나갈 일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감사의 표현도 좋고요.
4: 네. 저는 지금 제가 10한 7, 8년 동안을 방송을 하면서
3: 네네.
4: 여러분들하고 항상 노래에 대한 그런 거를 오로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노래를 몇 분이라도 좀 이렇게 감동을 받을 수 있게 좀 이렇게 좀 해드리고 싶다. 그런 그래서 지금도 보면 노래 이렇게 레슨 몇 번 이렇게 하시면서도 그래도 내가 그 순간이 정말 좋아요. 그래도 아마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노래가 좋은 노래는 항상 좋은 반응을 얻는다. 그런 지금도 그런 소망을 갖고
3: 그 꿈을 향해서 하는 거죠. 많이 사랑을 받았던 노래죠.
4: 그렇죠. 그림자 사랑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 노래가 히트가 안 되냐. 그 얘기를 많이 해 주시는데 제가 그때 어려울 때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저 대신 무명 가수 또 유튜브에서 보면 제 노래를 거의 한 100여 명 이상 되는 분들이 그림자 사랑을 따로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감사함을 느끼고 있죠.
3: 1번 가수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간만에 감성 노래 들으니까 기분이 최고예요.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하셨고요. 담임 가수님 파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4: 고맙습니다.
3: 그래요.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힘든 부분들 또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또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네. 자, 오광혁 씨도 팬들에게 먼저 한마디 하고 노래 부를까요?
6: 네. 네, 저는 뭐 요즘에 항상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전국의 노래교실을 제가 다니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네,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 아까 불러드렸던 이제 남자의 순정이란 또 신곡도 나오니까요. 네, 오광혁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억해 주세요.
3: 네. 요즘에는 이제 노래교실이 또 방송보다 또 뭐 많은 팬들을 확보하는 데는 좋다라고 해서 또 많이 지금 다니고 있죠. 네, 또 그런 활동적인 부분들이랄지. 요즘에는 또 매체들이 다양하게 변해 있기 때문에.
6: 네네네. 네,
3: 뭐 그 OTT적인 부분들도 필요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두 분의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4: 국장님, 네. 그래도 아마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아마 원음방송의 조은영의 가요세상이가 지금 제가 알기로 20년이 넘은 걸 알고 있는데
3: 네네.
4: 아마
3: 시간은 오래됐죠.
4: 1번 타자 한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네. 아, 뭐 가수들이 뭐
3: 네, 그걸 뭐 노래...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요. 너무 네. 자, 오광희 씨는 어떤 노래 부를까요?
6: 네, 지금 이제 저희 조은호의 가요세상은 운전하시면서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졸릴 수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또 저도 신나는 노래로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연히 선배님의 우연히 불러드릴게요. 네,
3: 이건 나이트클럽인데.
6: 맞아요. 네, 네.
3: 자, 낮에 듣는 클럽의 분위기로 가겠습니다. 오광혁의 노래 우연입니다.

0: 전주 서해가 온강성님의 아드님이시다고 전주 팬 크게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네. 신나라 신나셨네요. 아, 아버님이 서해 가신 거 보죠?
1: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아. 네. 전주에서 이제 계시면서 거기 미협에서 또 활동을 하시고
0: 아,
1: 계십니다.
0: 미술협회에서. 네네. 그러셨군요. 그럼 본인은 그림을 좀 그리시나요?
1: 어, 저는 글씨도 잘 못 쓰고 그림도 잘 못 그립니다.
0: 그렇군요. 네. 네. 자, 지금 아까 치료받고 버스 타고 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좋은 여가상 만세 하셨고요. 자, 담진가수님 파이팅입니다. 그러면 직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광혁 씨 이제 팬들에게 감사의 말씀, 담진 씨의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 마지막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오광혁, 오광혁명 팬클럽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팬은 아니지만 오광혁을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남은 하루도 아주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2: 네, 그림자상으로 한때 방송을 많이 했던 가수 탐진입니다. 아, 오늘 너무 좋은 시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팬 여러분들, 제가 처음 오랜만에 방송에 나왔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이제 자주 방송에 나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좋은 형의 가요세상 청취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0: 탐진 씨는 오랜만에 하니까 긴장이 좀 많이 되셨죠?
2: 네. 네. 오랜만에.
0: 네, 긴장을. 네. 오광혁 씨는 많이 해보니까 긴장은 안 하시네?
1: 어, 저는 워낙 또 우리 네. 조은영 선배님이랑도 네. 또 친하고 네. 또 우리 탐진 선배님도 앞에서 저희가 이제 네. 좀 토크를 하면서 좀 친해져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너무 즐거운 시간.
0: 원래 친근감이 좀 있나 봐요. 항상. 네. 자, 두 분의 직계가 나왔는데요. 네. 탐진 씨 36표. 네. 그리고 오강혁 104표.
2: 와우.
0: 네. 오. 월트가 차이네. 104표 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탐진 씨의 노래 준비해 드릴게요. 그림자 사랑.
2: 네. 아유.
0: 예. 그저 예, 오늘만 듣고 내일부터는 오강혁 씨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은 오늘 또 행복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아이 너무 좋고 네. 행복했습니다 저도요.
0: 그래요. 네. 네. 또 광혁 씨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0: 자, 다음 주에 그림자 사랑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하늘 사람을 보았는가? 하늘 사람이 하늘나라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저 어린이들이 바로 하늘 사람이니 저들은 마음 가운데 1호의 사심이 없으므로 어머니를 통하여 철록이 나오나니라. 그러나 차차 사심이 생기면 철록도 따라서 그치게 되나니 수도인들도 사심만 없고 보면 한량 없는 철록이 따르지만은 사심이 일어나면 철록길이 따라서 막히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35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천지은, 하늘과 자연은 우리에게 끝없이 내려주는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이 내려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의 인연을 맺어주죠. 그리고 동포은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잠시 멈춰서서 마음 쉬어가는 시간.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누구라도 좋겠어. 널 잊고 살 수만 있다면 쉴 새 없는 눈물을 잠근 채 나의 그리움 묻거든 채.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나란 놈. 오르락 내리락 기복이 심한 몸. 무대가 없었다면 나란 놈. 마치 꽃이 피지 않은 그런 봄. 스펙타클했지 나란 놈. 오르락 내리락 기복이 심한 몸. 무대가 없었다면 나란 놈.

말씀하시기를 복받기를 원하거든 형상 없는 마음에 복의 싹을 길러내고 죄 받기를 싫어하거든 형상 없는 마음 가운데 죄의 뿌리를 없애라. 마음으로만 남을 위하여도 복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12장 법문입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일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입니다.

이명훈이 묻기를 제가 재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주가 제일 크나이까?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3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한 제자 여쭙기를, 저는 아직 생사에 대한 의심이 해결되지 못하와 저의 사는 것이 하루살이 같은 느낌이 있사오며 이 세상이 모두 허망하게만 보이오니 어찌해야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옛글에 대개 그 변하는 것으로 보면 천지도 한때를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그 불변하는 것으로 보면 만물과 내가 다 다함이 없다한 구절이 있나니 이 뜻을 많이 연구하여 보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14장 말씀입니다.
7: 이 말씀은 남중교당 원타원 이유정 옥순정사연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마음의 쉼터.
1: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팝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해외 음악들을 원불교 말씀과 함께 보내드리는 시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0: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3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팝송과 해외음악,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도심의 힐링숲, 사당역 카페오스에서 베이커리 상품권,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H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 N 유산균, 100% 우리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진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금박까지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에게 주어진 복도 다 차지하지 못하면서 남의 복까지 넘보고 간섭하는 사람이 많나니 주어진 복을 알아 온전히 차지하려는 사람은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으려니와 자기 일이 바빠서 남의 일을 간섭할 여유도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12장 법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의 온기와 함께했던 은혜로운 시간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마음을 보듬는 시간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견성이라 하는 것은 비하건대 거부 장자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비로소 알게 된 것과 같고 솔성이라 하는 것은 이미 자기의 소유인 것을 알았으나 그동안 잃어버리고 지내다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바 되었는지라 여러모로 주선하여 그 잃었던 권리를 회복함과 같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지난 일요일 서울 도심 한복판 청계광장에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우리나라의 7대 종단 성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데요. 청계광장에 의자를 두고 앉아 이들이 시민들에게 건넨 첫마디는 거창한 설교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는 나지막한 청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웃종교와 손을 잡고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 둥근소리 둥근이야기 오경석입니다. 7대 종단 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주최한 행사입니다. 7대 종단 성직자들은 시민들과 1대1로 마주앉아 그 어떤 판단도 조언도 하지 않고 그저 시민들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었습니다. 취업이 힘들다는 청년의 한숨, 육아에 지친 어머니의 눈물, 남모를 고립감에 외로웠을 어르신의 고백까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단 한 사람이 생기자 광장은 이내 거대한 교당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수많은 그늘과 아픔은 대단한 해결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온전히 털어놓을 단 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닐까요?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넉넉한 품이 그리웠던 거겠죠? 자, 오늘 하루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면 어떨까요? 다정한 끄덕임 하나가 한 사람의 세상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똥떨어 똥.

0: 발효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바삭해.
3: 맛있는 60개 치킨.
2: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3: 맛있는 60개 치킨.
2: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3: 맛있는 60개 치킨.
1: 크크크.
2: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4: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네, 커피 소전에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들으셨고요. 지난 일요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주최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의 이름은 마음노크, 생명토크였는데요.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자는 취지였습니다. 7대 종단 성직자들은 시민들과 1대1로 마주 앉아서 고개를 끄덕이며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어떤 거창한 교리나 설교가 아니라 들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최고의 비법이 아닐까요? 이날 행사에서 물을 주면 꽃이 피어나는 세레머니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메말랐던 마음도 온전한 경청과 공감이라는 물을 주면 다시 살아갈 숨통을 틔우고 저마다의 꽃을 피워낸다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아픔과 외로움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줄 단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우리 둥둥 청취자분들도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살려내고 또 삶의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모든 마음 모든 종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종교인들은 마음으로 다 통하게 되어 있겠지요. 이웃 종교인들의 주옥 같은 글을 감상해 보면서 서로 배우고 공감해 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2: 청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1: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대인 10명 중 6명은 늘 외로움을 느끼고 SNS에 글을 올리는 이유도 내 이야기를 누군가가 귀담아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갈증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는 하루 종일 엄청난 양의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단 한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나 역시 직장 동료의 말을 중간에 끊지는 않았는지 가족의 하소연을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들어주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네, 여러분은 평소에 경청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경청에 대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야고보서에는 말하기보다 듣기가 먼저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개신교 신학자인 본회퍼는 경청은 사랑의 시작이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웃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영혼의 문을 열어두는 사람이다. 경청은 사랑의 시작이다. 유교의 성인인 순자는 경청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논리가 정연하지만 잘 듣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군자는 귀를 지키고 입을 삼간다. 불교 경전 화엄경에는 경청을 강조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남의 말을 듣는 것은 큰 지혜를 얻는 길이며 마음을 비워 세상을 듣는 것은 자비를 실천하는 문이다. 마지막으로 원불교 경전 예전에는 경청을 잘하는 것도 사람에게 중요한 예의이자 태도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소리 내는 것과 앉는 것과 서는 것과 걷는 것과 눕는 것과 얼굴 가지는 것 등 여덟 가지로 운용하나니 이를 통칭하여 태도라고 하나니라. 사람이 그 태도가 좋으면 모든 예의가 아름답게 되고 그 태도가 좋지 못하면 모든 예의가 다 아름답지 못하게 되나니 그러므로 태도는 곧 모든 예의의 첫인상이 되나니라. 불교에서 가장 사랑받는 보살인 관세음 보살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다는 뜻인데요. 어쩌면 우리 중생들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망공부 음악으로 모카피아노의 마음이 내게 말해요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엔 개신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는데요.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개신교에서 자주 쓰는 말로 낯선 사람을 품어주고 대접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은 그리스어로 필로세니아라고 하는데요. 낯선 사람을 대접하고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개신교 목사님들이 이 말을 자주 쓰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가 모르는 사람, 나와 완전히 다른 이방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품어주고 대접해주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혹은 그러한 정신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환대, 2번 포용. 1번 환대, 2번 포용입니다. 네, 아마 그 오며 가며 혹은 우리 둥둥에서도 우리 목사님들이 이 단어를 자주 쓰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아마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잘 쓰는 것 같지 않은데 목사님들이 예, 이 말을 자주 씁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모르는 사람,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낯선 사람이라도 환영해주고 품어주고 대접해주고 사랑해주고. 사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내 가족을 사랑하는 일, 나와 친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 나와 생각이 같고 나와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와 관계가 없고 내가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을 사랑한다? 예, 정말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 자비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힘이 있고 또 감동이 되는 거죠. 자, 개신교에서 낯선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해주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1번 환대, 2번 포용.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둥둥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매주 화요일 코너입니다. 모든 마음, 모든 종교. 종교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의 마음, 행복해지고 싶은 우리 마음들이 모여 종교를 만든 거 아닐까요? 이웃 종교인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또 다양한 마음 이야기 들어보면서 서로 배우고 공감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만나볼 글은 카톨릭 신문 사설입니다. 제목은 무료급식소, 교회 차원의 연대가 필요하다입니다.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무료급식소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전쟁 여파로 불거진 물가 상승, 이른바 워플레이션은 유가는 물론이고 식재료와 생필품 가격까지 끌어올렸고, 이는 후원과 기부 감소로까지 이어졌다. 대체로 후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무료급식소는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어려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무료급식소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결국 가난한 이웃들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무료급식소는 혼자서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노숙인들이나 노인들, 이주 노동자들 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주로 이용한다.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으면 당장 끼니를 굶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나마 잘 알려진 곳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봉사자와 후원이 이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후원이 줄어들길 수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개인의 선의와 후원에만 기대고 있을 수도 없다. 안정적인 무료급식소 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무료급식소들을 연결하고 조정할 일종의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식자재 수급 상황이나 후원, 봉사자 교육과 연결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대는 교회가 오래도록 실천해온 방식이자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 더욱 되살려야 할 사명이다. 교회 차원에서 힘을 모으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끼가 끊기지 않도록 더 큰 관심과 사랑을 전하자. 그것이 곧 예수님께 차려드리는 따뜻한 밥 한 끼가 될 것이다.

네, 천주교 음악 성 바울로 딸 수도회와 김현성이 함께 부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듣고 왔습니다. 앞서 카톨릭 신문 사설 무료 급식소 교회 차원의 연대가 필요하다를 전해드렸는데요. 전쟁 여파로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죠. 밥 한 끼를 먹는데 만 원 이상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무료 급식소 운영은 더욱 힘들 수밖에 없겠죠. 이 글에서 말한 교회 차원의 연대에서 교회라는 것이 아마 카톨릭 교회를 말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카톨릭 교회뿐 아니라 종교계 전체의 연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종교마다 무료 급식소를 운영을 하고 있을 텐데 그 뜻은 하나인 만큼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같이 하고 나눌 수 있는 재료는 나누고 인력도 부족할 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종교계 전체의 이 협의체가 생겨서 이 무료급식소를 운영해 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무료급식소 운영뿐만이 아니라 우리 종교인들이 세상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분야에서 종교 간 협의체가 필요하고 종교협력을 잘 해나가면 좋겠죠. 자, 다음으로 만나볼 글은 불교신문 논설위원이자 경주 흑륜사 한주이신 법념스님의 글입니다. 제목은 말의 중요성입니다. 열 가지 악 중에 입으로 짓는 구업이 네 가지나 된다고 한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글은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고쳐 쓸 수 있지만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렇기에 말을 하기 전에 한 번쯤 속으로 생각한 뒤에 말을 하면 좋지 않을까? 말에 대한 속담이 참 많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이 시가 된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이처럼 우리 속담에서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말로 소통한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도 하지만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찌르기도 한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 말하고 말을 곱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한 스님이 요즘 사람들의 말투에 많이 놀랐다고 한다. 이 스님은 바른 말을 잘하는 성미여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말을 좀 예쁘게 하면 안 되느냐고 했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어떻게 말을 해야 예쁘게 하는 거냐고 되받아서 기가 막힐 뻔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기로서니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것을 당연하다는 말에 당연하다는 듯 말에 어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문수동 자계에 나온 한 구절을 소개한다.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모두가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더더욱 밝아질 것이다.

네, 풍경소리가 부른 마음이 고운 너에게 듣고 왔습니다. 앞서 불교신문 논설위원이자 경주 흑륜사 한주이신 법렴 스님의 글 말의 중요성을 전해드렸는데요.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죠.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동안 가슴에 꽂혀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심해서 해야 되겠고, 기왕이면 힘이 되는 말, 희망이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 기분 좋은 말, 평화를 불러오는 말을 많이 해서 마음을 살려내고 또 관계도 좋아지는 우리 둥둥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글은 원불교 구리교당 동정수 교무님의 글입니다. 제목은 상처받지 않는 마음입니다. 얼굴에 작은 상처를 입은 누군가를 보며 말합니다. 마음에 상처 입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왜 그러냐고 물으니 얼굴의 상처는 눈에 보이니 치료하기가 쉽지만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 않아 더 오래, 더 깊이 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흉터라는 흔적으로 남습니다. 몸의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곪아서 더 큰 흉터로 자리 잡게 되고, 아프지는 않지만 그 흉터는 쉽게 사라지지 않은 채 오래오래 상처 입은 그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흉터는 몸의 흉터와는 다르게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끊임없이 자신을 아프게 하고 지금 이 순간의 온전한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이건 마음이건 상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상처 입지 않고 살아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스스로가 상처 입지 않도록 조심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마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상처 입지 않고 살아가는 비법이 있는 소중한 이치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본연 청정한 일원상의 마음은 다치는 일도 없고 상처가 나지도 않으며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상처받았다는 것은 마음 없는 가운데 헛되이 마음이라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 거짓된 마음에 상처가 나는 것입니다. 중생은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그 마음을 나라고 착각하고 집착하여 한없는 괴로움과 함께하지만, 부처는 흔적 없이 신령스럽게 뚜렷하고 고요한 그곳에 머물며 살기에 늘 평온함과 충만함과 자유로움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경계를 만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고 뜻밖의 일에 오래도록 마음이 얽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의 실체를 고요히 들여다보면 상처받은 것은 참 나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어낸 그림자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 허상이 거친 그 자리에 본래의 참마음인 일원상 마음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그 마음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경계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마음, 바로 일원상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마음 공부이고 그 자리를 삶 속에서 지켜나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오늘도 상처받지 않는 그 마음을 찾고 그 마음에 주하려고 챙기고 또 챙겨봅니다.

아, 원불교 창작성가 울산 원음 어린이 합창단이 부른 일원상 부처님을 듣고 왔습니다. 앞서 원불교 구리교당 동정수 교무님의 글 상처받지 않는 마음을 전해드렸는데요.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지만 마음의 상처는 오래 남죠.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동정수 교무님의 말씀을 새겨봐야겠습니다. 상처받은 것은 참 나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어낸 그림자 마음이다. 헛된 집착과 욕심으로 만들어 놓은 그 마음을 우리는 나라고 착각하고 괴로움 속에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상처받지 않는 우리 본래의 일원상 마음으로 돌리고 회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마음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교무님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우린 어떤 헛된 마음으로 상처받고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자, 모든 마음 모든 종교 끝으로 원불교 성가 마음 심기 들려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돌아올게요.

0: 우리 둥근 이야기.
1: 종교?
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가 아닌 이웃 종교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인데요. 매주 화요일엔 개신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환대란 무엇인가요? 입니다. 네, 오늘은 개신교에서 말하는 환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환대라고 하면 손님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단어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개신교에서 환대는 훨씬 더 깊고 묵직한 본질적 의미를 지닙니다. 개신교에서 말하는 환대는 단순히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원어로 쓰인 환대란 말은 그리스어 필로세니아라고 하는데요. 필로는 사랑하라는 뜻이고 세노스는 낯선 사람을 뜻하는 말로 펠로세니아는 낯선 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개신교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상가 중 한 명인 장 칼뱅은 이 구절에 대해 우리가 나그네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외모나 배경을 보아선 안 된다. 그저 그 사람 안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환대란 나그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 이상의 일입니다. 내 중심적인 삶의 자리를 잠시 비워내고 그 빈자리에 낯선 사람이 들어와 편히 쉴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공간까지도 기꺼이 내어주는 행위인 것이죠. 내 생각과 맞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세상 속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종교마저 다른 이웃에게 내 마음의 한 자락을 기꺼이 내어주는 일, 그것이 바로 개신교에서 말하는 환대입니다. 네, 오늘은 개신교에서 말하는 환대란 말의 의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정말 그 감동이 되는 의미죠. 환대. 우리 목사님들이 참 특별히 이 환대란 말을 자주 쓰는데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 환대 그 이상의 깊은 사랑의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됐고, 우리 원불교에서도 기본적으로 그 모든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부처로 보고 이렇게 동포 은혜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정말 환대도 그렇게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신교인들끼리만 환대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낯선 사람, 저 다른 나라 사람, 나랑 피부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그 사람들도 환대하라. 네, 그것이 바로 우리 종교가 가진 포용력이고 인류를 한 가족으로 보고 인류를 형제 자매로 보는 그 큰 사랑의 바탕이 바로 이런 정신이겠죠. 자, 뒷번호 5601 쓰시는 분 정답 보내주셨고요. 1542 쓰시는 분도 정답은 1번 환대입니다. 아, 목사님 설교에서 자주 들어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러시군요. 아마 또 개신교 신자분이실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자, 2309 쓰시는 분도 정답 환대에 맞춰주셨고요. 그리고 선정희님, 오늘은 그 경청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네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중요하겠지만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만 찾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는 들어주는 일에 소홀한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내 이야기, 내 목소리를 높이는 데만 이렇게 관심이 있고 남의 마음, 남의 이야기, 남의 입장을 헤아리는 데는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오프닝에서도 그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지난 일요일에 7대 종단 성직자들이 청계광장에서 시민들과 1대1로 마주 앉아서 했던 것. 뭐 종교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게 아니라 그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고 하는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개신교 음악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재원의 당신은 나의 가족. 네,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원음 방송 캠페인 가족 간의 대화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화분에 심어진 화초와도 같습니다. 작은 화분에 화초를 기르듯 우리 가족들에게도 정성을 다해 사랑을 가꾼다면 행복한 가정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가깝고 허물이 없다 해서 함부로 하거나 또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느새 가족들 간의 대화도 없어집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은 가정일수록 사회생활과 아이들의 학교생활도 좋아지는 사랑법. 가족 간의 대화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신과 육신 물질로 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장차 복을 많이 받을 사람이요 어떠한 경계를 당하든지 분수에 편안한 사람이 제일 편안한 사람이며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을 얻는 사람이 제일 부귀한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0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자력 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 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연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아름다운 인생. 오늘도 낮 동안에 무척 더웠습니다. 아, 이 덥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참 더위가 강했어요. 햇볕도 무척이나 따가워서 그늘을 찾아 다니곤 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좀 그런 거 하면요, 또 곳에 따라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 때문에 이쪽 길을 가다가 당황하게 되는 일도 참 많은 그런 요즘이죠. 높은 기온 속에 햇볕은 따갑고 소나기도 자주 내리고 이제 정말 여름은 여름인가 봅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징검다리가 불러줍니다. 여름.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민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화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이번 주는 갈수록 더 더워집니다라고 일기예보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 말이 진짜 딱 맞아 떨어졌어요. 오늘 굉장히 더웠습니다. 진짜 땀이 네, 쭐쭐 나더라고요. 진짜 햇볕도 막 강하기 때문에 길을 걸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늘만을 찾게 되는 그런 계절이 됐네요. 또 게다가 또 예고도 없이 난데없이 내리는 소나기도 자주 만나고 그렇습니다. 요즘 분명히 비 예보가 없었는데 장대비같이 소나기가 와장창 쏟아지는 바람에 이 우산 없이 밖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난감하고 난처한 상황에 놓이고요. 비를 쫄딱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요, 이런 게 또 여름이라는 계절에서만 만날 수 있는 글쎄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매력이라고 할까요? 또 때로는 낭만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아이, 나이 들어서 무슨 매력이고 낭만이 뭐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마시고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대로의 또 어떤 계절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거고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낭만을 즐기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요, 모쪼록 외출하실 때는 햇볕을 가릴 수 있도록 모자하고 양산도 챙기시고요. 또 물병 꼭 챙기세요. 왜냐하면 탈수를 막을 수 있고 물 마실수록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물병 꼭 챙기시고 이번 여름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그리고 저녁 시간 7시에는 아름다운 인생과 또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좋은 노래와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 우리 아름다운 인생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가득 담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찐빵 최희준의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짧은 머리 짧은 치마.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정부 지원 사업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중고차 대출을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피해 유형으로 고령 퇴직자에게 중고차를 할부 구매 시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원한다고 속인 뒤에 대출금 일부를 빼돌리고 잠적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년 등 구직자를 상대로 고수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화물차량 운행 광고로 차량을 구매하게 하고 이후 추가 대출을 받게 해 알선 수수료를 뜯어내는 사례도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을 이용할 때 이면 계약 체결 요구는 거절하고 계약 체결은 반드시 직접 필요한 금액만 대출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대출금은 차량 구매 용도로만 쓰고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부대 비용을 요구할 때는 계약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후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이 내일부터 월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새 기준인 5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노령연금이 깎이지 않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인 2025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확정된 국세청 과세 자료에 따라 개정된 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되고요. 이미 연금액이 깎여서 지급된 수급자에게도 별도의 신청 없이 감액분을 환급해 줍니다. 2025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10만 명이며 환급 규모는 445억 원으로 1인당 6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환급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7월 말부터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낮 동안에 33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을 기록했는데요. 내일도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전주와 부산은 21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32도, 광주와 대구는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동과 박옥희의 목소리였습니다. 각각 하숙방일기 그리고 몸부림치네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그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70년대, 80년대 이때가 이제 학창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옛가요보다는 조금 세대가 조금 예, 더 아래입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들어보는 노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옛가요 프로그램 아름다운 인생을 통해서 저도 우리 선배님들의 어떤 그 가장 그 청춘의 시절의 음악들과 그때의 사회 뭐 배경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도 좀 알아보고요. 여러분들의 감성도 좀 느끼고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일부를 함께 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네요. 아인 애청자님들도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인천 부평의 말고노수님이 걱정어린 인사와 함께 주셨고요. 대구 북구에서 윤형주님도 슬슬 더위가 시동을 걸고 있네요. 아인 가정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안녕하세요. 문을 활짝 열었다고 하셔서 저도 호다닥 뛰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 쫑긋 잘 들을게요 해주신 대구 북구의 서화정님.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열일을 제쳐두고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에 계신 우리 최영아님의 노래 한 곡 띄워드리고 나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방울 자매의 노래를 청해 주셨어요. 무정한 그 사람.

음방울치 아미가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 시절, 그 시즌이 지나고 나면 이제 자매라는 그런 이름에서 이제 시스터즈 이렇게 바뀌었죠. 예, 펄 시스터즈, 무슨 시스터즈 이렇게 변천사가 눈에 싹 보이네요. 무정한 사람 잘 들었고요. 대구 달서구에서 이순규 님도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찾아주셨고, 또 윤영광 기사님도 함께 자리해 주시고요. 서울 개인택시 왕장군 님도 인사와 함께 찾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일부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예, 전주 현동수 님께서요. 오늘 전주도 뭐 무척 더웠습니다. 시원한 노래 한 곡 청합니다. 하시면서 이 라디오 주파수가 잘 안 잡힐 때는 안테나에 전기선을 연결해서요. 베란다 밖으로 내놓으세요. 잘 잡힙니다. 이렇게 깨알 같은 네, 정보까지 덧붙여 주셨네요. 키보이스의 바닷가의 추억으로 일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모든 의식에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개 묵상으로 신고를 올리는 것이요. 대중적 의식에는 대중의 신고 내용을 통일하기 위하여 설명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인바. 의식에서 예문에 의하여 신고하는 방법은 주례자나 대중의 대표한 사람이 예문을 설명 기도로 하면 대중은 일제히 그 기도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가 끝나면 마음으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하고 마치는 것이며 각 예문은

표준으로 한 예를 보인 것인 즉, 혹 예외로 심고할 일이 있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가감하여 쓸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예도편 10.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안녕하세요. 저 보안요원입니다.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근무 시간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그동안 참석을 못했네요. 오랜만에 또 진행자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남인수의 울리는 경부선 청하시면서 보안요원님, 아, 이제 또 근무 시간이 또 이제 바뀌셨군요.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오랜만에 또 다시 찾아주신 분들이 또 계세요. 우리 부산진구의 이상근님도 사정이 좀 있었어요. 오늘부터는 다시 열심히 출석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세요. 이렇게 또 잊지 않고 찾아주셨네요. 아유, 잊지 않고 찾아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름다운 인생 듣는 걸 일같이 막 너무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몰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늘 가까운 곳에 있는 아주 친한 친구와 같은 그런 오래된 물건이다 생각하시고 늘 가까이 있다가 기억나시면 찾아주시고 생각나면 문자 주시고 같이 찾아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고요.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모가사탕을,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재방송 이니까 매일매일 잊지 말고 꼭 좀 찾아주세요. 이게 당연한 말씀이시겠지만 우리 옛가요를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으시고 인생의 많은 것들을 나름대로 자신의 영역으로 자신의 또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고 완성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챙겨주시고 잘해주시고 사랑해주신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자주 찾아주시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렇게 좀 연락이 좀 안 되거나 이렇게 참여가 좀 뜸하시면 좀 걱정돼요.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신가 바쁘신가 뭐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우리 부천의 김영기님도 혹시 듣고 계시면 연락 한번 주시길 바라고요. 부산에도 금채원 기사님도 요즘 좀 바쁘신가 봐요. 근데 늘 저희도 잊지 않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노래 듣고, 예, 노래 듣고, 그리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꽃님 오늘 바쁜 일이 있으시다고 일찍 저희 그 프로그램에 연락을 주셨어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저는 모임이 있어서 일찌감치 인사만 남기고 갑니다. 수고하시고 사랑합니다. 아유, 오늘 라이브 시간이 아니라서 천만 다행입니다. 이렇게. 네, 라이브 시간은 내일이니까요. 네.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 개인택시 왕장군님의 신청곡 윤일로의 기타 부기하고요. 또 성북동의 배용준님도 따뜻한 인사와 함께 박재란의 밀짚모자 목장 아가씨 청해 주셨는데요. 이런 사연입니다. 오늘도 좋은 사람들과 이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좋은 방송 항상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오늘 멀리에서 친구하고 친지들이 내려와서 만나는 그런 7월 7석 같은 날인가 봐요. 왜 그러냐면요. 부산 은하수님이 대구에서 동생이 내려왔어요. 해운대 동백섬 한 바퀴 돌고 보내고 나니까 하루가 다 가네요. 지금 들어왔어요. 와, 이게 저 상상해봤는데 해운대와 동백섬, 달맞이길 등등 그쪽 해변과 지역이 참 좋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큰 건물들도 많이 들어서고 굉장히 번화해졌지만 제가 부산을 좋아해서 부산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할 때는 광안리 앞에 광안대교도 없었고 해운대에 그렇게 많은 이렇게 건물들이 있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달맞이길로 쭉 올라가면 참 좋고 경치도 좋고 했었는데 글로 넘어가면 또 기장이잖아요. 지금은 이게 터널이 뚫렸더라고요. 그죠? 부산분들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또 같은 부산에 살고 계시는 우리 개나리님도요. 주말에요. 서울대구 부산 네 명의 친구들을 만나서 대구에서 너무 즐겁게 놀다가 헤어진 여운이 남아있어요. 아, 내려오신 게 아니라 대구로 가셨군요. 친구들 만나러. 아, 얼마나 좋으실까. 친구라 하면 이제 초등학교, 뭐 중학교 이렇게 학창시절 친구들도 있고 뭐 대학이나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친구들이 있지만 친구란 단어만 그냥 듣기만 하고 곁에만 있어도 좋은 게 친구 같아요. 좋은 주말을 즐겁게 잘 보내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서울 답십리로에서 김희수님이 저보고 무더운 날씨에 방송 진행 고생 많으십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해주셨어요. 오늘 진짜 더웠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더웠고 오늘도 소나기 좀 내렸죠 여러분들. 네, 여기저기 좀 요즘 그 가뭄 때문에 농사 일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많이 좀 힘들다고 하는데 소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비가 좀 쭉쭉 내려가지고 가뭄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6월 중후반부터면은 장마가 시작되지 않나요? 이제 장마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 되면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고 안 오면 또 안 와서 걱정이고 그죠? 인천에 살고 계신 우리 도건님께서 남진에 울려고 내가 왔나를 청해 주셨어요. 준비해놓고 있고요. 김포에 살고 계시는 조프코님이 사연과 함께 신청곡을 주셨는데 이런 사연입니다. 지난주에 들려주셨던 유지성의 사랑의 역사 이 노래가 가슴에 꽂혔어요. 조항조 씨도 이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또 원곡자 유지성 노래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 들어봤습니다. 노래방에 가면 꼭 한번 불러보고 싶은 그런 노래입니다. 아, 그 시절에 이런 명곡이 나왔다는 게 요즘 케이팝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 싹이 그때부터 이미 싹 튀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좋습니다. 가끔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오늘 이 장문 문자는 운전 신호 대기 중 아닙니다. 제가 미리 작성해서 예약 문자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아, 잘하셨어요. 김포의 조프코님. 아, 유지성의 사랑의 역사가 그렇게 마음에 드셨다고요. 여러분들 그 좋은 노래들이 있으면, 놔두지 마시고요. 요거 한번 내가 연습해가지고 노래방에서도 한번 불어보고 또 주위 친구들이 있을 때 한번 뽐내야 되겠다 하면 열심히 한번 연습해보세요. 네,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노래하다가 어렵거나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또 깨알 같은 티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도 나왔는데 유지성의 사랑의 역사까지 한번 들어보지요. 뭐 남진의 울려고 내가 왔나 유지성의 사랑의 역사 이어집니다.

우리 조형일님께서 전철의 해운대 연가를 청해 주셨는데 아, 이 노래는 너무 최근 노래라서 저희가 선곡이 좀 어렵고요. 또 부산의 이상근님도 나훈아의 사나이 눈물 청해 주셨는데 이것도 80년대 중후반 노래라서 이것도 여의치가 않고 과천의 손대식님께서는 안정희의 가지마세요를 청해 주셨는데 요 곡은 또 음원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아셨죠? 다른 노래 한 번 더 선곡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2부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요. 예가요 101장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작품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면서 대구 북구의 주순이님께서 최정자의 초가삼간을 청해 주셨어요. 오늘 대구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주는데도 좀 더워요. 본격적인 여름이 오면 장마 무섭지요. 조용히 장마야 놀다 가거라 해주셨네요. 자, 초가상간 나오고 있습니다. 최정자가 불러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지역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광고라는 X를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의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처품 1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3부가 시작됐습니다. 박인희의 그리운 사람끼리. 정말 목소리에 그 그리움과 그 정이 가득 담겨져 있네요. 대구의 류딩크님이 정해주신 노래였고요. 모기뿔에 관련된 얘기를 주셨어요. 정보입니다. 그 여름밤에 모기뿔은 모기가 연기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멍석에서 떨어진 곳에 모기뿔을 피워놓으면 모기가 연기를 좋아해서 그쪽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유딩크님께서 아주 모기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저도 도망가는 줄 알았거든요. 아, 좋아서 따라가는 거래요. 그렇군요. 그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모기뿔이 오면 안 되겠네요. 그럼 모기들이 따라올 테니까 좀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모기뿔을 피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도시에서는 모기뿔 피울 수가 없죠. 뭐 전원주택에 사신다든지 아니면 시골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또 몰라도요. 아, 좋습니다. 이제 3부가 시작됐습니다. 예가요 101장과 함께 꾸며지는 3부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시각은 8시 4분 38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예가요 백일장. 글을 잘 쓰든 못 쓰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의 상상력, 나만의 글솜씨를 마구마구 뽐내보는 시간, 예가요 백일장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예가요 백일장에서는요, 주어진 시제에 맞춰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안 돼도 괜찮고요. 또 기발하고 재밌으면 더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시제를 좀 말씀드려볼까요?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젠 정말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고요. 무엇보다도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이 우려가 되는 그런 시점이 왔어요. 그렇다면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외출 시에 필수 아이템입니다. 모자하고 양산 그리고 물병 이렇게 3종 세트입니다. 특히 양산을 쓰게 되면 체감 온도를 최대 10도까지나 낮춰주는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양산 쓰는 거는 썩 괜찮은 준비인 것 같아요. 그죠? 요즘에는요, 남자분들도 양산을 써요. 예전에는 여성들이 주로 썼는데 요즘 남자분들 쓰는 것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하니까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양산들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제를 양산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부산의 양산 아닙니다. 그것도 양산이네요. 양산으로 이행시를 가보도록 하죠. 참여하실 분들은 노래 3곡 들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작품에 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8970 우물령 누르시고 8970번으로 지금부터 예가요 101장 양산 이행시 참여해 주십시오.
4: 춘풍추후 세월은 덧없이 가고 그동안 내 몸도 내 마음도 시들어 꽃다웁던 내 사랑도 역시 나와 같으리 방랑자의 가는 길은 끝이 없는데 산 넘어 저기 저편 오늘도 하루에는 저물어 가네

예가요 101장 함께 하시면서 들은 노래는 방운하의 방랑자의 노래였습니다. 부산 개나리님이 고복수의 방랑자의 노래를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방운하 버전이 있어서 전해드렸고요. 김상국의 불나비는 가시돋친 장미님 그리고 김희수님이 청해 주신 이미자의 한 번쯤 마음인데까지 이어서 쭉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양산 이행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몇 작품만 조금 소개해드리고 또 음악 들어볼까요? 의왕 개인택시 배정환 기사님, 양산의 특산물은 딸기입니다. 산지에서 바로 직송 배달됩니다. 또 해운대 방현재님, 양손에 쥔 건 놓으면 배려가 됩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지금 저의 소신입니다. 아, 멋집니다. 그리고 또 안대환님, 양파를 더위와 무게와 씨름하여 뽑아서 산지 직송 직거래 위에 도심 속 난장을 펼쳤는데 아 값이 너무 싸서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또 이행시 주셨고요. 또 경북 의령에서 김성봉님 양가 부모님 모시고 결혼식 올리는 조카는 산 넘고 물 건너 힘든 결혼식에 눈물을 점점점 이렇게 멋집니다. 또 양보다 질을 따줘야죠. 산처럼 쌓인 산의 진미 다 먹어보려면 늦어도 숨어오는 바람소리님 네 이렇게 양산 이행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요. 오늘 예가의 101장 시제는 양산입니다. 양산 참여하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가의 101장 시제는 양산입니다.

우리 맑은호수님이 청해 주신 백남숙의 사랑의 눈동자, 그리고 이어진 노래는 부산 은하수님의 신청곡 이택님의 미련이었습니다. 매어동 가로수님께서 양푼 이행시 주셨어요. 양푼에요. 각종 야채를 넣고 비빔밥 해먹고 싶다. 산에서 뜯어온 각종 야채를 넣으면 더 맛있겠죠. 저는 시골 출신이라 그래서 야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고기보다. 이렇게 이행시. 아, 양푼에 비벼먹으면 맛있죠. 고추장 넣고. 기가 막히죠. 네. 그리고 몇 작품만 더 소개하고 이제 3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강공주님, 양산

네, 알겠습니다. 아, 3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4부에서 백일장 장원을 뽑을 거니까요. 그때까지는 여러분 양산 이행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광안동에서 김한규님께서 오랜만에 찾아주시면서 신청곡 주셨어요. 항상 기다려지는 시간 돌아왔네요. 참여는 자주 못하지만 7시만 되면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길남의 서울 나그네 청해 주셨어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2: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본교의 설립 동기는 과학의 문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 문명을 선용하기 위하여 그 구하는 정신과 사용하는 정신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2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고요. 강남에 계신 우리 서풍구님이 청해 주신 김상희의 참사랑 함께 들으셨습니다. 3부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많은 작품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예가요 101장 함께했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작품 좀 쭉 둘러보고 그리고 또 장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만나볼까요? 대구의 장슬아님, 네, 일단 우리 아름다운 인생과 저를 칭찬해 주시는 문자입니다. 이행시 양껏 누려보는 다정한 동호님 목소리에 산더미 같은 스트레스도 한 방에 날려주시네요. 짝짝짝짝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해운대 방현재님은 제가 읽었나요? 아이고, 네, 읽었군요. 네네, 읽었군요. 여기 있습니다. 예, 부산시 장림동의 전명기님. 양복 입은 모습이 보기 좋다고 하던 아내가 이제는 턱 밑 수염을 보고 산적 같다고 하네요. 결혼 38년 차 현실입니다. 네. 예전엔 콩깍지 씌웠다고 다 그러잖아요. 네. 요즘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있습니다. 예. 대구 북구 주순이님. 양떼 목장을 가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저 산을 넘어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이고, 산길 길 잘못 들으면 큰일 나죠. 네. 그리고 강귀남님. 양손으로 아름다운 님의 얼굴 어루만지면 왜 이리 설레이고 행복한지. 산다는 것이 너무나 축복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 시간도 행복하시답니다. 강귀남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달성군 하원읍의 안양화님. 양화는 어질고 화목하게 지나라는 뜻으로 산처럼 말없던 아버지께서 지어진 이름. 양화 이렇게 성함으로 이행시를 주셨어요. 아버님의 멋진 장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북구 서화정님. 양심도 없이 오늘도 폭식을 하고 말았네요. 산에라도 오르고 동네라도 뛰어야 하나 생각만 100번을 더 했습니다. 운동 좀 하시고요. 천천히 걸으세요. 너무 뛰지 마시고 더운데요. 경기도 김포에서 신영철님. 양보 운전에 안전 운전을 했네요. 산뜻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우리 모두 양보 운전으로 안전한 교통 문화를 지킵시다. 짝짝짝짝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천 왕 애청자님. 양 주먹을 불끈 쥐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적진을 향해 돌진했던 호국 영령들의 애국 충절을 다시금 기리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또 인천 부평의 우태백님. 양은 냄비에 김치찌개 바글바글 끓여놓고 상추 양념장에 묻혀서 막걸리 한잔합니다. 산의 진미 귀한 음식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캬, 이렇게 네, 추임새까지 주셨어요. 나영우님. 양동이에 물 받아놓고 쪽박으로 물 끼어 얹으면 엄청 시원해서 산바람 쐬러 갈 필요가 없답니다. 등물하는 거죠, 등물. 네. 뒷번호 9427 쓰시는 청취자님. 양떼 목장에 가족과 같이 봄에 다녀왔어요. 강원도의 5대 산에도 가서 열심히 걸으며 월정사 절도 구경했네요. 네. 이렇게 주셨습니다. 한 분만 더 할까요? 한 분만. 조마 김경수님. 양친 부모 계실 적에 효도해야지. 돌아가신 뒤에 산의 짐이 차려놓은들 무엇하리. 이렇게 이행시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다 소개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4부가 모자랄 것 같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장원급제 두 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오늘 장원급제는요, 부산에 살고 계신 전명기님, 뒷번호 4798 쓰시고요. 그리고 대구의 서화정님이십니다. 7477 뒷번호 쓰십니다. 부산의 전명기님, 그리고 대구의 서화정님 두 분 축하드리고요. 두 분께서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지금 바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예, 글짓기 하시느라고 애쓰신 여러분들과는 노래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호동 가로수님께서 김상진의 수기는 어느 곳에 청해 주셨는데요. 가게 일찍 문 닫고 경부선 천리길 끼고 천리가로 강 끼고 자전거 타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해 주셨어요. 네, 늦었으니까 이제는 밤에는 라이딩 안 하시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과천의 손대식님께서 이성훈의 고향으로 돌아오세요 청해 주셨어요. 같이 듣겠습니다.

대전에서 성용원님, 8시가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헌합니다. 며칠 있으면 하지예요. 다시 밤이 길어지겠죠? 하지만 이상하게 그건 싫네요. 붙잡으세요. 그러면 시간을 길어지지 않도록. 대구북구 윤형주님은 비가 많이 와도 걱정, 조금 와도 걱정. 그래도 아인의 신청곡은 많이 올수록 제작진분들과 우리 진행자께서는 힘이 되겠죠? 아, 그럼요. 예, 그럼요.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나 진짜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좋죠. 예, 지금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계셔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우리 왕애청자님께서 오늘 첫 곡으로 진검달의 여름 노래 들으니까 더웠던 더위가 조금은 식혀지는 기분이었어요. 인천 옹진군에 참으로 많은 섬이 있는데 이작 도를 강추합니다. 올 여름 휴가에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요와 평화의 땅 이작도 한번 댕겨오세요. 이렇게 얘기 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네. 평강공주님께서 청해주신 배호의 여계선 가로등, 그리고 조마님이 청해주신 김경순의 배성의 어머님 생각, 이렇게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화요일 아름다운 인생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어요. 오늘 끝곡으로 인천의 왕 애청자님이 신청해 주신 권은경의 외기러기 띄워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부산 경제를 살립시다.
2: 반갑습니다. 부산경제신문사 오다겸 대표입니다. 환태평양의 관문, 부산에서 태평양으로, 유라시아로, 우리나라 무역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 경제. 우리 지역의 상근을 살리고 지원하여 부산경제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이끌어 나가도록 합시다. 동남권 부산경제를 살립시다. 부산은 세계 속의 미래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뛰는 희망의 시작. 부산경제신문이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동남권 경제 대변지 부산경제신문과 함께합니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마음에 힘이 쌓여 모든 일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46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간다는 것은 끝이 없는 경쟁의 소용돌이 속을 치열하게 헤쳐나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누구나 다 타인보다 한 걸음 더 앞서 나가기를 열망하기에 끊임없이 배움을 구하고 공력을 들이며 하루하루 스스로를 발전시키고자 애를 쓰죠. 따라서 지금 당장 남들보다 조금 앞서 있다고 해서 영원히 그 자리를 수호할 수 있을 거란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여 정진하기를 게을리하는 순간 세월의 흐름 속에 뒤처지는 것은 그저 시간 문제일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향상되고 진급하는 삶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마음가짐을 늘 유념해야 할지 오늘 그 지혜로운 성장의 길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의 어머니, 오늘 첫 곡으로 이수진의 기도 듣고 왔습니다. 어떤 분야든 오랜 세월 몸을 담고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안다는 해로운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 속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부족함을 겸허히 되돌아보고 다시금 배움의 끈을 단단히 붙잡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오판 속에 갇힌 채 끝없는 오만과 자만심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오늘은 대종경 요훈품 6장 법문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어리석은 줄을 알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지혜를 얻을 것이요. 자기가 지혜 있는 줄만 알고 없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점점 어리석은 대로 떨어진다. 무엇이든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면 채우려는 구도심이 솟구치지만 이미 충족하다고 여겨버리면 그 자리에 안주하여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지혜가 미천함을 자각하는 이는 더 깊은 배움을 청하며 정진하지만 스스로가 이미 영특하다고 과신하는 이는 학식과 수양의 정성을 놓아버리기 쉽습니다. 나날이 참된 지혜를 맑게 밝혀 향상하는 공부인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허물을 보기 전에 늘 나의 빈틈을 먼저 살피고 배우기를 즐겨하는 겸손한 하심을 지녀야겠죠. 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77장 원인 결과 끊임없이, 성가 78장 공부와 사업 중에, 성가 81장 가정은 복의 터전.

어떤 일이 어그러지거나 원치 않는 방향으로 틀어졌을 때 누군가는 그것을 자신의 허물로 받아들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전적으로 타인의 과오로 돌려버립니다. 사태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는 사람은 내가 미흡해 일이 그르쳐진 것이라 여기기에 동일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자 더욱 철저히 공력을 들입니다. 결국 그 실패의 아픔을 거울 삼아 마침내 더 커다란 성취를 이뤄내죠. 반면 모든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는 사람은 주변의 잘못으로 일이 망가졌다며 억지를 부리고 자신의 과실은 추후도 되돌아보지 않은 채 오직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이러한 태도에 갇힌 사람은 발전은커녕 도태의 늪으로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수중에 가진 것도 아는 것도 미천할지언정 자신의 부족함을 겸허히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람은 날마다 향상하고 진급하는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그러나 작은 성과에 도취돼 오만방자하게 굴거나 늘 남의 탓만 일삼으며 배우려는 정성을 놓아버리는 사람은 하루하루 강급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날마다 상승하는 진급의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미끄러지는 강급의 낭떠러지로 향하고 있는지 그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나의 내면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창작성과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성규, 견성과 솔성. 김희진의 길이 좋은 소리만 나게 하라. 박재환의 일원상 신앙.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어리석은 줄을 알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지혜를 얻을 것이요. 자기가 지혜 있는 줄만 알고 없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점점 어리석은 대로 떨어진다. 나 자신이 부족함을 안다는 것은 내 안의 무지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쉼없이 정성을 쏟는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언제 어디서나 겸손한 구도자의 자세로 배움을 청하는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며 성장의 길을 걷게 되죠. 반면 자신이 지닌 작은 식견을 뽐내는 데만 급급하고 정진하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끝내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퇴보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쉽습니다. 지금 나에게 결여된 것은 무엇인지 찬찬히 돌이켜보며 그 빈자리를 성찰의 공력으로 채워나갑시다. 그리해 매 순간 멈춤 없이 진급하는 삶을 일궈가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원의 하모니 끝곡으로 임주연의 청사는 깊어 좋아라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시간. 율타원 김혜봉 교무의 경전 강의. 오늘은 수심결과 함께 하겠습니다.
1: 대산용 목사님께서 신도 안에서 서영추를 가신 가운 그 사이에 방죽이 하나 있어요. 저수지. 그날 어느 날 앉으셔서 이 저수지 물을 한 번에 마셔봐라. 한 입에. 또 나누어서 여러 번도 마셔봐라. 근데 우리가 컵으로 한 컵 떠서도 못 먹는 물 아니에요? 그 저수지 물은? 못 먹는 물인데. 그걸 한꺼번에 마셔라. 나누어서 마셔라. 그렇게 제가 딱 의심이 걸린 거예요, 그때. 의심이 걸려가지고, 그 뒤부터 이제 모든 걸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대산종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대, 저수지 물을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 관계없어요. 그냥 그것을 통째로 마셔라. 저걸 어떻게 통째로 마셔라. 그럼 우리가 나누어 보면, 이게 먹을 물인지 못 먹을 물인지 저것을 내가 한 컵을 먹으면 몇 컵이 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좀 다르고 먹을 수 있는 물이냐 먹을 수 없는 그 따져서 왜 먹으라고 했냐 이렇게 하는지 복잡해지는데 한꺼번에 통째로 먹으라고 하신 뜻이 어디가 있을까? 못 먹을 물을 마시라 나눠서 마시라고 하신 뜻은 어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오랫동안 지금 제가 한 3, 40년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아 진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걸 먹고 먹을 수 없는 걸 안 먹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의 진리를 그렇게 통째로 생각하고 통째로 놓고 분석해서 생각하고 분석해서 놓고 그렇게 하면 어떤 것인가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이어졌어요. 처음 저수지 물만 가지고 연구 아니라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저러니 못 먹을 물인지 먹을 물인지 구별을 못 하셔서 너보고 한꺼번에 먹으라고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줄을 있을 줄 없는데 모르시고 그냥 한꺼번에 먹으라고 하신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오래 하다 보니까 저수지물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이치가 모든 원리가 모든 교리 공부가 모든 삶의 원리가 내가 불편한 인연이 있으면 저 아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왜 이런 불편한 인연이 될까 잘못한 것을 분석하기 전에 어떤 인연이기 때문에 나하고 지금 불편할까 그럼 왜 그럴까 그렇게 통째로 자꾸 생각해 버렸듯이 이제 들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과 견은 진리를 크게 연마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근본이 이 마음의 근본 자리를 관하고 나눠서 보고 근데 그것이 어느 도다는 말도 있고 말이 없고 하는 것도 따져보시고 마음이 생겼는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도 한번 보고 그럼 그것이 어디로 갈 것인가도 보고 어떻게 하면 오고 어떻게 하면 갈 것인가도 연구하는 것이 이제 그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차가 왔네? 왜 왔나? 어떻게 왔나? 그렇게 통째로 보는 것이 이제 그런 근데 천마외도인데 그래서 마구니가 그래서 아까 보면 심행차 멸하는데 슬픔, 고통, 아픔, 기쁨, 행복 이것이 다 외도라면 외도고 외도가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이 그렇게 나를 회방하는 것이 문이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내가 다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안 다쳐. 무문으로 받으면 문이 없는 것으로 받아요. 근데 그걸 더 조금 더 생각을 하면 비가 오는데 비에 안 젖을 수 있잖아요. 비가 오는데 비가 안 젖을 수 있어요. 눈이 오는데 눈이 안 젖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안 젖어.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헐뜯고 방해로 오는 것을 문이 없는 걸 어떻게 하면 회방도 안 받고 헐뜯는 것도 안 받는 것을 본인이 찾는 거야. 뭘로? 마음으로. 현실은 피나 눈은 이제 비옷을 입고 눈을 막는 옷을 입고 우산을 받고 해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문이라는 것이 회방 있는데 무문이야. 회방이 있는데 무문이야. 천마외도가 있는데 천마외도를 느끼지 않는 거야. 마음이 억울함과 분함이 왔는데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생각하면 이것도 심행차가 없는 거야. 어디로부터 왔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30년 전께 어디서 오고 20년 전께 어디가 있다고 왔어요. 근데 내 앞에 딱 생각하면 딱 앞에 있어요. 어떻게 와서 마음이 어떻게 해서 왔어요? 그 억울하고 분한 건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서 마음의 관과 견을 통해서 언어가 도단하고 심행처 변한 자리를 알으셔야 되고 천마외도를 방해를 해도 방해를 안 받는데 어떻게 안 받냐?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더위가 있어요. 여름에 더위를 안 받을 수 있어요. 겨울에 추위가 있어요. 추위 안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엊그저께 교당에 있는데 그 물이 굉장히 얼었어요. 그럼 얼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고쳐서 쓰면 돼요. 자, 회방을 좀 받았어요. 문이 없는데 내가 들어와서 그 겨울에 추위가 있어서 얼어가지고 이제 물이 얼어서 물을 못 썼어요. 터졌어요, 관이. 그럼 어떻게 해요? 관을 다시 고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문이긴 한데 그 문을 내가 잘못해서 들어왔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회방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두 길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천마외도라고 표현하면 들어온 것이고 천마외도의 방해를 안 받으면 천마외도가 아닌 것이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길이나 언어도단한 길을 우리가 어떻게 관하고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회방을 받지 않으면 무문이고 받으면 문이 있던 거예요. 그럼 다시 무문을 만들면 되죠. 더위가 있어 더위가 추워서 감기가 들었다. 그럼 문이 있어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감기를 내보내고 다시 안 받으려고 또 노력하는 거예요. 그 천마외도를 외도로 느낄 수도 있고 외도가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래서 그 길을 찾는 것이 심종이고 그것이 근본자리를 아는 길이고 그것은 관과 견을 통해서 자리를 체득하면 언어도단한 자리, 심행처가 변한 자리. 그걸 잘 모르면 언어도와 심행처가 있는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방 무문과 이 자리를 연구를 많이 하시면 현실 속에서 진리도 알고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범 제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불교학 공부하시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석천. 제석천의 그 석가모니 석자인데 제석천, 범천왕을 합한 말이다. 그래서 석범이라는 거는 제석천과 범천왕의 합한 말인데 그럼 범천왕은 누구냐면 바라문교의 교조로서 우주만물의 창조신이다. 우주만물의 창조신이다. 이 불교가 있기 전에 있었던 바라문교죠. 그때 이제 불교에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 나시기 전이기 때문에 바라문교가 많이 퍼져 있으면서 우주만물의 창조는를 범천왕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범천왕은 사바세계를 주지하는 사람이다. 그 이후에 그 말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민간신앙에 와서 이렇게 내려오듯이 석가모니 부처님 나시기 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창조신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이제 그 뒤에 제석천이라는 말하고 불교를 수호하는 신의를 뜻을 같이 해서 존경하고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종교가 생기면 그 과거에 그 전에 있었던 종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신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혼재하게 되죠, 혼재. 왜냐하면 그 민간신앙처럼 그 전에 있던 것들이 내려왔는데 그것하고 갑자기 그것은 하나도 아니고 새로 말만 하려면 이것은 안 맞으니까, 연결이 안 다니까 그것하고 비슷하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우리도 원불교인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3000년 전에 깨치신 그 불법하고 그 법하고 같다. 그렇게 우리가 빨리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그 사상, 이념 그것하고 비슷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종사님도 우리 일본의 진리가 유교의 태극 무극과 같고 불교의 청정 법신불 노자의 도와 같다는 뜻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것이 연결이 닿는 것처럼 불교도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범천왕이라는 창조신 인류가 생기면서 끊임없이 생각했던 것이 무한 절대자에 대한 생각이죠. 네, 무한 절대자에 대한 연구와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이 인간의 그 종교의 시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에 유병덕 교수님이 항상 그 공포가 근본으로 인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가끔 생기니까 그것을 주제하는 사람은 누굴 거냐, 누가 주제할 것이냐.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이제 그 절대적인 그 힘을 우리 인간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이제 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한 절대자에 대한 우리 인간 무한 절대자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갖고 있는 힘보다 인간이 갖고 있는 힘보다 더 크게 갖고 있는 세상을 주제하는 사람을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사람에 대한 이름을 이제 우주 마무리 창조신이면서 그 사람은 사회세계를 주제한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갖고 있죠. 그래서 중세에서 철학의 근본은 우주 마녀 근본에 대한 성을 그 연구를 하잖아요. 중세 철학은 우주 마녀 근원에 대한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주는 물이다, 불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근원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이 중세에도 인간이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많이 하면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연구하는 것이 철학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제 인도에서는 그 전통적으로 바라문교에서 창조신에 대해서 범천왕이라는 말을 하니까 불교에서는 제석천과 함께 범천왕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제석천과 불교에서 말하는 제석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어요. 제석천과 범천왕을 섞어서 합한 말로 석범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앞에 석범 제천이라는 말씀이 거기서 생긴 것이다. 제석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불교 우주관으로 욕계 육천의 제2 도리천을 말한다. 도리는 33의 음사이며 33천으로 의역한다. 도리천은 세계의 중심인 남섬부주의 수미산 꼭대기에 있다고 한다. 수미산 중앙에 선견성이라는 성이 있고 이 안에 제석천이 있다. 선견성의 제석천을 중심으로 사방에 각기 8개의 성이 있어서 32성과 제석천을 합해서 33천이다. 우리가 불교 33천을 많이 들으셨죠. 불교의 우주관으로 욕계 육천의 제2 도리천을 말한다. 도리는 33의 음사이며 33천으로 의역한다. 도리천은 세계의 남중심인 남섬주부 부주의 수미산 꼭대기에 있다고 한다. 수미산 중앙에 선견성이라는 큰 성이 있고 이 안에 제석천이 있다. 선견성의 제석천을 중심으로 사방에 각기 8개의 성이 있는데 이 32성에 제석천을 더해 33천이다. 불교에서 33천을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게 33개죠, 무색계. 33천 얘기지만 이걸 합해서 3개라고도 얘기, 3개 연례가 해서 우리 수신계를 맨 첫 장에 3개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거기에도 보시면 나오는데, 욕계는 색계는 색, 무색. 불교에서 색은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이 약간 색 형상이 있는 것이고 무색계는 형상이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정신세계, 욕계는 욕심의 세계. 욕심은 이제 재욕, 무욕, 뭐 음욕 이런 게 태생명리 다 욕심의 세계이고 색은 이 색계는 욕계하고 무색계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욕심도 약간 있고 욕심 세계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선정. 선정하는 공부를 해서 맑은 정신을 많이 찾고 있는 세계에 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색계는 정신의 세계니까 형상은 없는 색이 형상이라고 있으니까 형상이 없는 세계. 형상이 있어가지고 형상이시 색계는 살기는 사는데 욕심 세계는 많이 놓고 선정의 세계로 정신적인 세계를 많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모습이야. 우리가 70억 인류 가운데에도 욕심에 많이 쩔려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욕심에 단박해가지고 현실의 욕심을 놓고 근본적인 자리를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제가 출강 안에 욕심을 많이 놓고 도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무색계는 그 현실 욕심을 100% 벗어나고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불교 33천은, 아니, 예, 불교 30, 원래는 얘기할 때, 욕계가 6천, 색계가 18천, 무색계가 4천, 이렇게 해서 이거 샵해서 33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중에 욕계 6천 중에 두 번째 하늘이 도리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이 도리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도리천을 얘기하는데 이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은 불교 사전이나 원불교 대사전 보면 다 나오니까 그 이름이 다 있어요. 여기 지금 욕계 2가 도리천인데 뭐 사마천, 먼천, 먼천에서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여섯 개 중에 제2번 하늘이라는데 도리천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도리는 33의 운역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불교 33천 할 때 이렇게도 말하는데 또 도리천 속에 33천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각각 6천, 18천, 4천에서 33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6천, 욕계 6천 중에 제2 도리천 속에 도리천 소개가 또 33천 있다고 그래서 도리천이라는 것은 33을 의미해가지고 이 소개는 33천도 얘기를 합니다. 의역을 해서 33천이다. 도리천은 세계 중심인 남섬 부주의 수미산. 여러분들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 공부를 많이 한 수미산 아주 높은 곳에 수미산이 있는데 수미산은 제일 높은 그 산인 것 같아요. 상상이 그 정신세계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죠. 공부를 많이 하면 마음의 기운이 약 가벼워져가지고 높은 데서 정신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산에 공부를 아주 많이 하면 수미산에 살고 있는데 그 수미산이라는 거는 꼭대기에 선견성이라는 그 성이 있어요. 그 안에 제서 그 속에 가장 가운데 있는 게 제석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수미산은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살고 있는 산인데 그 중에 가장 가운데가 제석천이 있어요. 그 제석천에 그걸 중심으로 사방에 이게 제석천이 이렇게 제석천이 있으면 동서남북으로 사방에 8개씩 있어요. 그래갖고 32개 플러스 제석천하면 이것이 33. 그래서 도리천은 욕계의 6천 중에 제2천인데 그 속에는 33천이 있다. 우리가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제석천에서 오래 살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기에서 내 마음대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래. 그래서 그 서강리 부처님이랑 다 제석천에서 공부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시고 인간계, 중생계에 나서서 공부할 제도 사업이 필요할 때 내려오신다. 그건 자유자재하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3천은 도리천에 있는 33천인데, 우리가 아침에 33번 종을 치지, 아침에. 새벽에 교무님들 일어나시면, 옛날에는 종을 쳤어요. 33번은. 지금은 경종을 치죠. 경종을 33타입니다. 아침에 경종으로 33타를 하는 것은 여기 제석천에 있는 33개의 하늘이 열리는 열려라는 마음으로 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인간 세계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 하나가 하나씩 다 열어가지고 우리 중생을 제도하는데 크게 힘을 주시라는 의미로 33타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이것이 28천이라고 그랬죠. 저녁에 경종을 또는 종을 28타를 치는 것은 이 3계에 있는 벌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을 저녁에는 다 그 욕심의 문을 닫아라. 그래서 28타를 친다. 그렇게 전에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침에 30산 칠 때는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진리계에 있는 33천의 문이 다 열려서 그 힘으로 모든 중생들이 잘 되게 하고 나도 오늘 아침에 그렇게 열린 진리의 세계 속에서 내가 선을 하고 공부를 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33번을 칩니다. 그래서 총부도 지금 33정을 치고 저녁에도 28번을 치는데 그래서 33천의 의미가 여기가 있어요. 28천의 이게 아까 3개 3개가 욕계 새끼 무색지잖아요. 3개에는 벌레를 가지고 있는 많은 중생들이 저녁에는 다 중생의 마음을 닫고 내일 아침에는 다시 33천에 있는 수미산에 있는 제석천에 있는 많은 수도인들의 기운, 진리의 기운을 다시 열어서 사바세에게 내리게 해달라. 그런 의미로 친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그래서 친다고 그렇게 왜 33번 치고 28번 치냐고 많이 질문하시죠. 저도 이제 많이 찾아봤더니 이렇게 생겼으니까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우리가 아침에 33번 종을 칠 때 교무님들이나 교도님 치실 때 또 치는 소리를 들으실 때 아 수미산에 있는 가장 공부를 많이 하신 어른들 계신다는 제섭천에 있는 33천에 많은 진리의 기운이 많은 성자의 기운이 열려서 사바세계 충만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하십니다. 저녁에는 28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의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7: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극단적인 과보라도 참고 또 참고 열 번만 참아 너그럽게 용서하고 무심으로 대하면 그 업력이 자연히 녹을 것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4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공부를 방해하는 두 마장이 있나니 하나는 제 근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포자기하여 향상을 끊음이요 둘은 작은 지견에 스스로 만족하고 자존자대하여 향상을 끊음이니 이 두 마장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11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선원 해제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르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나니 도덕은 곧 동남풍이요 법률은 곧 서북풍이라 이 두 바람이 한 가지 세상을 다스리는 강령이 드는 바 서북풍은 상벌을 주지하는 법률가에서 담당하였거니와 동남풍은 교화를 주지하는 도가에서 직접 담당하였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동남풍 불리는 법을 잘 배워서 천지에 상생상화하는 도를 널리 실행해야 할 것이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교의품 3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하나의 진리와 삼동윤리가 바탕이 되어 세계 평화가 이룩되기를 염원하는 남서울교당 승상 김창규 교도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인 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여의 보주가 따로 없나니 마음의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의 보주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3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15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심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한 제자 어린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달라도 저편을 중하게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않으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0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광 메디컬센터 1층 삼정약국 조수영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실을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음부경에 이르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나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하게 하는 진리라. 불보살들은 이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자유하시며 범부 중생은 그 거래에 매하고 부자여운 것이 다를 뿐이요 육신의 생사는 불보살이나 범부 중생이 다 같은 것이니 그대들은 또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각자 자신이 생사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할 실력을 얻기에 노력하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정치가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0: 아침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잠시 쉬었다 가는 곳,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 오빠, 좀 웃어봐.

하긴이 묻기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9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발식 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 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며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마다 흐르나 그 가운데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여 사는 것 같이 여러 사람들이 다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나 그 가운데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있은즉 막히고 공한즉 통하며 막힌즉 어둡고 통한즉 방난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72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삼보를 신앙하는 데에도 타력신과 자력신의 두 가지가 있나니 타력신은 사실로 나타난 불과 법과 승을 사실적으로 믿고 받드는 것이요 자력신은 자성 가운데 불과 법과 승을 발견하여 안으로 믿고 수행함이라. 대정경 신성품 8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무 심기 좋아하는 마음은 덕 있는 마음이니라 하시고 설사 자기 당대의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후세에 덕을 심는 것이 되므로 여진 있는 도인의 심경이니 나무 심기를 좋아하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3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에 먼저 순과 역을 잘 구분해서 순을 주로 하여 행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거의 없으리라.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에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고도 하나니 그런즉 그대들은 모든 경계를 당해 나팔을 불 때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며 자기 일이나 공중의 일이 흥하게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망하게는 하지 않도록 하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1장 말씀입니다.

조심스러운 눈물로 바라볼 뿐이었죠. 나도 그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못한 내 사랑만 후회할 뿐이죠.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의를 모르고 날뛰는 사람은 살아도 가치 없는 인생이요 죽어도 값 없는 죽음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양심을 굽혀 형세에 따르는 사람은 혹 자신의 몸 하나는 보호한 듯 하나 도리어 만년의 치욕을 면하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구금편 19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더블유비에스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홍수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물에서 멀리 떨어집시다. 기름이나 더러운 물로 오염됐을 경우가 많습니다. 흐르는 물에서는 약 15cm 깊이의 물에도 휩쓸러 갈 수 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지역은 도로가 약해져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었을 때는 비누를 이용해 깨끗이 씻읍시다. 집에 도착한 후에는 들어가지 말고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가스, 전기 차단기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집안에 진입하면 가스가 새어서 축적돼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합시다. 침투된 오염물에 의해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를 먹거나 요리 재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같지 않을지라도 저편을 중히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아니하나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20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번 가지고 몸 한번 행동하고 말 한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받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나 제가 복지을 때를 당하여서는 짓기를 게을리하고 참을 자나니 이는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나니라. 농부가 봄에 씨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나니 이것이 인과의 원칙이라. 어찌 농사에만 한한 일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7장 법문입니다.

부부의 돈은 첫째 화합이니 부부가 서로 경애하고 허물을 서로 용서하며 사업을 서로 도와서 끝까지 알뜰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될 것이요. 둘째는 신의니 부부가 서로 그 정조를 존중히 하고 방탕하는 등의 폐단을 없도록 하며 세상에 드러난 큰 죄가 아니고는 어떠한 과실이라도 관용하고 끝까지 고락을 함께 할 것이요. 셋째는 근실이니 부부가 서로 자립하는 정신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넉넉한 가정을 이루며 인륜에 관한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나갈 것이요. 넷째는 공익이니 부부가 합심해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서로 충실히 이행하며 사선사업이나 교화, 교육사업 등에 힘 닿는 대로 협력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세전 부부의 도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방송하는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QJ, 주파수 FM 104.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 원음방송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부산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나무에 물을 주다 보면 화려한 꽃과 잎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흙 속의 뿌리를 응시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으니 더 집중해서 뿌리의 안부를 살피게 돼요. 결국 단단한 뿌리가 꽃과 잎을 만들어내는 법이니까요. 경계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마음의 뿌리 역시 깊어야겠지요. 내 영혼의 뿌리를 정성스럽게 돌보는 시간,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눈은 항상 뜨는 것이 수마를 제거하는 데 필요하지만 정신 기운이 상쾌해서 눈을 감아도 수마의 침노를 받을 염려가 없는 때에는 혹 감고도 해봅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세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니 대중이 다 무견하되 오직 가섭존자만이 얼굴에 미소를 띠거늘 세존이 이르시되 내게 있는 정법 안장을 마하 가섭에게 붙이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원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요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버벌을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마음공부 58절입니다. 사람이 인정과 의리가 있어야 하는데 인정과 의리가 없는 사람은 사람다운 가치가 없는 것이며 너무 인정에 치우쳐 의리를 모른다든지 의리에 치우쳐 인정을 모르는 것도 치우친 것으로서 원만하지 못한 것이니 인정과 의리가 중도로서 서로 상반하여야 한다.

중도를 잡고 인정과 의리를 견지해야 한다는 말씀.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리오스카 하모니카 연주 마일롯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곡 배경으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추원 보본의 달 6월을 맞아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과 교단 역대 선진들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이 땅의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 선현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신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육진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라디오 전설.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설 진문진 교모입니다.

밥을 급하게 먹거나 과식을 하면 체하거나 배탈이 나기 쉽죠. 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증오와 원망을 사서 인연이 멀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가 소홀히 대하거나 방심해선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일 그 일을 잘 처리하는 것으로 재미를 삼습니다. 매사에 이러한 공부심을 놓지 않고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하는 공부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원불교 전서 원불교 교전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 동정이려 영욕상전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교리도 이론은 법신불이니 우주 만유의 본원이여 재불재성의 시민이여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인가 보응의 신앙문 사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요 자령양성 지자본의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 본즉불공 처처불상 사사불공 진공묘유의 수행문 사막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팔조 신분의성 불신탐욕 나우 동정간 분리선 무시선 무처선 개송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4대 강령 정각 정행 지은 보은 불법 활용 무아 봉공 정전 제1 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 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제2장 교법의 총설 불교는 무상대도라 그 진리와 방편이 호대하므로 여러 선지식이 이에 근원하여 각종 각파로 분립하고 포교문을 열어 많은 사람을 가르쳐 왔으며 세계 모든 종교도 그 근본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이나 교문을 별립하여 오랫동안 제도와 방편을 달리하여 온 만큼 교파들 사이에 서로 융통을 보지 못한 일이 없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다 모든 종교와 종파의 근본 원리를 알지 못하는 소치라 이 어찌 재불재성의 본이시리요. 그 중에도 과거의 불교는 그 제도가 출세간 생활하는 승려를 본의하여 조직이 되었는지라 세간 생활하는 일반 사람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서로 맞지 아니하였으므로 누구나 불교의 참다운 신자가 되기로 하면 세간 생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며 직업까지라도 불구하게 되었나니 이와 같이 되고 보면 아무리 불법이 좋다 할지라도 너른 세상에 많은 생명이 다 불운을 입기 어려울지라 이 어찌 원만한 대도라 하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가, 수양, 연구,
치사의 사막으로서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정하였으며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정전 총서편 퓨어 교리도 개교의 동기 교법의 총서를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1장 인류의 합창이었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1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우로의 덕을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고 세상의 성인의 덕을 범부들은 알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날이 감은 뒤에야 비의 고마움을 사람들이 다 같이 알게 되고 성인이 떠난 뒤에야 그 법의 은덕을 세상이 고루 깨닫게 되나니라. 14. 개미 1943년 5월 16일 예외의 대종사 대중에게 설법하시기를 내가 방금 이 대각전으로 오는데 여러 아이들이 길가 숲에서 놀다가 나를 보더니 한 아이가 군호를 하매 일제히 일어서서 경례를 하는 것이 퍽 질서가 있어 보이더라. 이것이 곧 그 아이들이 차차 철이 생겨나는 증거라. 사람이 아주 어린 때에는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의 내역과 촌수도 잘 모르고 그에 대한 도리는 더욱 모르고 지내다가 차차 철이 나면서 그 내역과 촌수와 도리를 알게 되는 것 같이 공부인들이 미안 때에는 불보살되고 범부 중생되는 내역이나 자기와 천지 만물의 관계나 각자 자신의 거래의 길도 모르고 지내다가 차차 공부가 익어가면서 그 모든 내역과 관계와 도리를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도를 알아가는 것이 마치 철없는 아이가 차차 어른 되어가는 것과 같다 하리라. 이와 같이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범부가 깨쳐 부처가 되며 제자가 배워 스승이 되는 것이니 그대들도 어서 참다운 실력을 얻어 그대들 후진의 스승이 되며 재생의세의 큰 사업에 각기 큰 선도자들이 되라. 음부경에 이르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나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하게 하는 진리라. 불보살들은 그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자유하시며 범부 중생은 그 거래에 매하고 부자유한 것이 다를 뿐이요 육신의 생사는 불보살이나 범부 중생이 다 같은 것이니 그대들은 또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각자 자신이 생사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할 실력을 얻게 노력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예회를 보는 것은 마치 장군이 장을 보러 온 것과도 같나니 이왕 장을 보러 왔으면 내 물건을 팔기도 하고 남의 물건을 소용대로 사기도 하여 생활에 도움을 얻어야 장에 온 보람이 있으리라. 그런즉 각자의 직견에 따라 유익될 말은 대중에게 알려도 주고 의심나는 점은 제출하여 배워도 가며 남의 말을 들어다가 보감도 삼아서 공항공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라. 생사가 일이 크고 무상은 신속하니 가히 범연하지 못할 바이니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부촉품 13장과 14장을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85장 경강의두가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 말씀하시기를 맥이 떨어지면 죽는다 하나니 도가에서 법맥이 상통되지 않으면 그 회상은 위축되고 마나니라.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심법의 맥이 서로 통하고 동지와 동지 사이에는 정의의 맥이 서로 통하여야 이 회상이 무궁한 번영을 누리리라. 12. 말씀하시기를 동지 간의 잘못을 서로 지 잘못으로 알고 자기의 잘못을 살필지언정 동지를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며 서로가 용서하고 깨우쳐 나아가면 정의가 상통하여 법의 맥이 서로 이어날 것이요. 언제나 당시에 법 주재하는 이에게 기운을 모아서 모르면 묻고 양심대로 직구하며 법을 듣되 귀하게 알고 중하게 여겨야 심법이 상통하여 법의 맥이 길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3.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법통이 올바로 이어져 나가는 것을 법의 수명이라 하나니 스승은 대대로 후계할 제자들을 잘 길러야 하고 제자는 대대로 연원계통을 올바로 이어받아야 그 법의 수명이 무궁하나니라. 우리는 대종사의 정신을 오로지 이어받는 것이 대종사의 법의 수명을 올바로 이어받음이니 기위 법의 수명을 이어받으려면 크고 온전하게 이어받고 크고 온전하게 전해주어야 법계의 큰 조상이 될 것이니라. 우리 회상의 법의 수명은 곧 일원대도의 해명이니라. 14. 말씀하시기를 물이 근원 있는 물이라야 오래가듯이 우리도 법의 근원이신 대종사를 오롯이 받들고 끊임없이 알뜰히 사모하는 가운데 그 심법이 건네고 그 법맥이 끊임없으리라. 대종사 이하 법 높은 스승들을 알뜰히 신봉하여야 그 가운데 이 회상이 발전되리니 우리에게는 위에 연원하고 아래로 유전해야 할 막중한 중간 소임이 주어져 있나니라. 15. 말씀하시기를 옛글에 유실무실 오동실이라 한 글귀가 있나니 저 어린이들의 장난하는 것을 보면 무슨 큰 일이나 하는 것 같이 종일 떠드나 그 결과는 별것 없는 것 같이 세상 일도 별일이나 하는 것 같이 서둘고 떠들던 일이 결과는 별로 볼것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므로 가정이나 사회나 간에 여진이 있기로 하면 형식보다 실이 있어야 하고 실이 있은 후에는 또한 실다운 계승자가 끊임없이 있어야 하나니 우리 외상도 신근이 두텁고 실다운 공부가 있어 삼세를 일관한 인물들이 많이 있어야 유실무실이 아니되고 무궁한 발전이 있게 되리라. 16. 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한 사람이 양류 천사록 도화 만점홍이라 하는 글귀를 지어놓고 스스로 만족하거늘 그 스승이 보고 말하되 양류가 어찌 천실뿐이며
도화가 어찌 만점뿐이리요. 양류 사사록 도화 점점옹이라 하라 하여 그 글을 크게 살렸다 하나니 법문을 기록하고 편찬하는 이에 크게 유의할 이야기니라. 17. 병상에서 학인들의 성가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어려서 천어처럼 생각되기를 풍류로서 세상을 건지리라 하였더니 옛 성인도 풍기를 바르고 시속을 바꾸는 데에는 풍류 같음이 없다 하셨나니라. 성가를 일종의 노래로만 알지 말라. 그 속에 진리가 들어있나니 그 가사를 새기며 경건히 부르라. 18.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이 과거 세상에 출세간 인연으로도 권속된 적이 수없이 많았지만은 세간 인연으로도 서로 지친한 가족의 연을 이룬 적이 적지 않았나니라. 19. 말씀하시기를 부모 자녀의 인연도 지중하나 사제의 인연 동안 지중하나니라. 우리가 언제나 한 권속이니 고생도 같이 하고 즐거움도 같이 보며 이생뿐 아니라 영생을 그러하자. 평생을 동거하며 영생을 동거하자. 20.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이 동지간의 정이니 우리들의 정의는 억만년도 더 갈 정이니라. 동지간의 의리를 배반하지 말며 잘못한 동지라도 아주 버리지 말며 동지간의 정의를 많이 역설하라. 21. 시봉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남이 아니요 여러 생에 다정한 형제간이니라. 그대들은 서로 사랑하기를 금같이 하고 서로 위하기를 옷같이 하라. 22. 말씀하시기를 가까운 인연을 잘 두어야 큰 일을 하기가 수월하나니라. 가까운 인연을 잘못 두면 평생에 어려움이 많나니라. 23. 이동진화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정과 의리가 도덕의 근본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도덕을 어기는 사람과 자력을 못 얻은 사람은 새 세상에 서지 못하게 되리라. 24. 이경순 등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중정의 도가 천하의 벼릿줄이 되리라. 영봉 등에게 말씀하시기를 삼동윤리는 천하의 윤리요 만고의 윤리니라. 25. 황정신행에게 말씀하시기를 신이 있어야 법연이 계속되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만고 동업자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귀인이 되라. 욕심 없는 사람이 제일 귀인이니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유촉편 11장에서 25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180장 영산회 옛 인연이었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1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천하의 병력을 진단하고 재생의세의 처방을 밝혀주셨으니 우리는 각자의 마음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병세를 면밀히 검사하고 대조하여 예방과 치료에 정성을 다하여야 하느니라. 천하의 병세란 첫째, 분수를 지킬 줄 모르고 실력 없이 허영심에 날뛰는 병이요. 둘째, 서로 이해하여 화목하지 않고 오해와 원망을 만들어 고독하게 사는 병이요. 셋째, 남녀가 서로 지조를 잃고 사는 병이요. 넷째, 조금 나으면 교만하고 조금 모자라면 타락하는 병이요. 다섯째, 여가를 선용하지 못하고 사심잡념으로 온갖 죄악의 씨를 장만하는 병이요. 여섯째, 상하가 충심으로 대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대하는 가식병이요.

도울 줄 모르는 이기병이요. 열두째, 사은에 지종하신 은혜를 망각하고 자행자지하는 배은병이요. 열셋째, 자기의 유일한 보물인 본성을 오욕에 도둑맞고 삼독의 번뇌로 늘 태워서 자신과 국가와 세계를 망치는 병이요. 열넷째, 시기 질투와 재생명리 등을 탐하는 일체 마음 병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천하의 병을 치료하고 우리 모두의 탄탄한 영생을 다지기로 하면 먼저 내 마음병이 천하의 병임을 알아 자신의 마음병을 치료하는 데에 더욱 공력을 들여야 하느니라. 13. 대산종사 4대 봉공의 취지를 밝히시니 대종사의 일원 대도와 정산종사의 삼동윤리에 바탕하여 전 세계 모든 인류를 무지와 빈곤과 질병과 재해로부터 구원함으로써 온 인류가 두루 평화롭고 넉넉하고 슬기롭고 명랑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출가 봉공회, 재가 봉공회, 국가 봉공회, 세계 봉공회를 결성해야 하나니 출가 봉공회는 전무 출신 개인과 가정에 대한 원호, 재가 봉공회는 재가 교도에 대한 원호, 국가 봉공회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원호, 세계 봉공회는 세계 인류에 대한 원호를 하자는 것이니라. 14. 대산종사 영생의 표준으로 10대 교훈을 내리시니 공생공영, 동고동락, 합심합력, 영육상전, 동정이력, 물부진력, 의불가독식, 독권독한, 천성전쇄, 사막공분이라. 15. 대산종사 하나로 사세 법문을 내리시니 씨족의 우를 넘어선 우리 부모 형제, 민족의 우를 넘어선 우리 부모 형제, 종족의 우를 넘어선 우리 부모 형제, 종교의 우를 넘어선 우리 부모 형제, 하나로 사세, 하나로 사세, 하나로 사세, 하나로 사세. 16. 대산종사 세계평화 4대 운동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첫째, 인류 개진 운동이니 우리는 각자의 마음에 거짓을 놓고 참을 회복하여 내 마음을 속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하늘을 속이지 않는 참 사람이 되어 참된 생활을 하자는 것이니라. 둘째, 인류 개기 운동이니 인류 개개인이 자력을 기르고 기술을 하나씩 가져서 내 힘으로 살자는 것이니라. 셋째, 인류 개선 운동이니 어느 직업을 가졌든지 항상 대선정에 들어 무진장한 정신 자원을 개발하고 확충하고 활용하여 원정무별한 극락을 수용하고 선경을 이루자는 것이니라. 넷째, 인류 보본 운동이니 우리는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의 은혜로 나온 몸임을 깨달아 보은하며 살자는 것이니라. 1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회상을 펼 때 세계와 일체 생명을 제도하기 위해 법을 펴셨나니 지금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 도움을 청하고 또 우리를 가깝게 하고자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장차 교단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신의를 생명으로 알고 그들과 교류하고 합력해 나가야 할 것이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 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이 매해지는 것은요, 뭔가 하면 착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자리거든요. 두려워시 밝다 이 말하니까 원은요, 공원정 중에서 원은요, 두려워시 밝다 이 말이거든요. 그 두려워시 밝은 그 자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착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지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요. 그 매지지 않으면 뭔가 막 밝은 자리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밝은 자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무착행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 원자리예요. 솔성에서의 원자리는 무착행을 하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이제 무착행이다. 원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그 다음에 이제 이, 요 지금 이제 정자리는요. 이제 솔성에서의 정자리는 이제 뭐라 그런가 하면 중도행. 중도행. 제가 전에 이제 그 사막의 정신수양을 하면 뭔 힘이 생깁니까? 수양력. 사리연구를 하면 뭔 역이 생깁니까? 연구력. 작업치사를 하면 뭔, 치사력. 치사력이 생긴다. 그래서 치사력이 생기는데, 치사력의 궁극을 제가 뭐라 그랬죠? 잊어버렸죠? 장탄이. 예, 중도행. 중도행. 중도행 앞에 제가 또 얘기한 거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결단력. 결단력. 탁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탁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끊기만 하면 안 돼요. 끊기만 하면 돼요. 마지막 사막 실천의 사막을 공부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뭔가면요. 중도력이다. 이 말이죠. 중도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중도의 실천은 어떤 실천인가 하면요, 과불급이 없는 실천이에요. 과불급. 과는 뭡니까? 넘어가고, 불급은 모자라고. 그래서 과불급이 없는 그때 그 상황, 그 처지, 시소위 그랬죠, 제가요. 시간, 장소, 상황. 이 시소위에 맞게 딱딱 실천이 나오는 거. 이걸 뭔가 하면 중도행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 대종경 전체의 내용이 보면요, 소태단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어른이 말입니다. 대종경 전체 내용에 그때그때 놔둔 중도의 실천의 모습이 대종경 전체의 내용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공원정을 쭉 이제 이렇게 이제 설파를 지금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 이제 양성에서 공원정, 견성에서 공원정, 솔성에서 공원정, 이것을 이제 쭉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요, 이렇게 지금 이제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교회법 7장에서 이제 이 공원정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공원정을 또 이제 세분화 해가지고 그 표준과 기준을 어떻게 우리가 견성, 양성, 솔성을 공원정을 통해서 어떻게 공부하거라 하는 내용을 딱 이제 여기 지금 밝혀주신 장이 이제 이 7장의 그 내용인데요. 이 지금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은요. 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다양한 생각, 또 다양한 일, 이걸 당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요. 아, 그렇죠? 아니, 선탄님, 여기 오시면서 오늘 오실 때하고, 지난번에 오실 때하고, 똑같습니까? 상황이? 다르잖아요. 한해 다르고. 아니요. 그러니까 옷도 지난번보다도 아주 가볍고, 참 멋지게 입고 오셨구만요, 또. 오늘 오죠. 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옷 입은 거 보면요. 이게 지금요, 처하는 환경이 기후가 변하니까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다 지금 달라지니까는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이 인간들 아닙니까? 사람 삶의 원형의 모습이 뭔가면요, 환경은 계속 가만히 있습니까? 변하죠.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변하는 환경 속에서 또 뭔가 하면 생각도 변하죠. 생각도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한 생각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변해야 돼요. 생각이 변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제 이게 사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는 그 모습인데요.
이제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그렇게 간단한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지금 그 단어가 지금 이제 유행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요. 아, 오늘 내가 이제 또, 이 뭡니까? 내로남불. 이거 많이 쓰죠? 지금 사람들 많이 쓰고 있죠? 내로남불이다. 자, 내가 하면은 로맨서, 남이 하면은 불륜. 자, 이게 뭔가 뭐 신조어예요. 신조어인데 이 신조어가 지금 뭔가 뭐 회자되고 있어요, 세상에요. 그러죠? 내로남불, 내로남불 많이 안 씁니까? 이게 지금 제일 처음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치인이요. 예. 정치인인데 처음 써가지고요 히트를 쳤어요. 히트를 쳤거든요. 아, 그래서 나도 말 하나씩 지어냈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뭔가면요, 이게 신조어인데 사자성어예요. 사자성어 네 가지로 됐죠. 내로 남불 사자성어 아닙니까? 신조어의 이제 사자성어가 지금 유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하고 있는데 이것이요, 참 우리가 이제 이 이제 대단히 그 이제 어려운 것이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해제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치 적용의 이중성이에요. 뭔 말입니까, 이 말이? 가치 적용의 이중성. 가치 적용의 이중성이다, 이 말이죠. 내로남불은요. 자, 이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적용하는 가치하고 내가 남에게 적용하는 가치, 이것이 같아야 합니까? 틀려야 합니까? 예,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나에게 적용하는 가치하고 남에게 적용하는 가치, 이것이 말입니다. 틀리는 것을 말이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로남불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치 적용의 이중성이에요. 자, 이제 이게 이제 이중성인데, 이제 이것이요, 성행할수록 이 가치 적용의 이중성이 성행할수록 그 사회는, 그 사회와 그 조직과 집단, 국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론에 빠져, 혼돈.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중성이 있지 말이죠. 계속 성행할수록 혼란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가야 할 것인가? 갈피를 못 잡는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 사회가 벌려지고 있는, 우리 앞에 벌려진 우리 사회의 모습이 바로 뭔가며, 이 내로남불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도 되겠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제 지금 이제 가치 적용의 이제 이중성인데, 이걸 하나의 그 검에다가 비유를 하면요. 검은 이 검 칼아입니까? 이제 검에다 비유를 하면은요, 검이 우리가 칼 모두 사용하시죠? 저도 지금 뭐 매 때마다 뭐 과일 먹고 하면서 칼로 깎는 거 아닙니까? 칼로 깎는데 칼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한쪽은 날카롭고 날카롭고 한쪽은 뭔가 하면 무디고 그러죠. 한쪽은 무디고, 그러니까 무딘 데가 있어야지 칼이 써먹을 수가 있지. 둘 다 하면은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다치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요거하고 똑같아요. 칼날의 양면과 같다, 이 말이죠. 칼날의 양면, 우리가요, 그러니까 뭔 사물을 하나 보더라도 그것을 말이죠, 우리가
일상생활과 진리와 적용시켜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칼이 그런다 이 말이죠. 한쪽은 한 칼날은 날카롭고 한 칼날은 무디어요. 그래갖고 날카로운 쪽으로 보는 것은 남불이에요. 무딘 쪽으로 보는 것은 뭡니까? 내로죠. 예. 어째? 아이 스타님 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거? 해야 살아요? 해야 사는구만요. 하고 삽시다 그런 말이에요. 톡간 해놓고 우리가 하고 삽시다. 자 이제 내로남불인데 이것이요. 그래서 칼날에 지금 두 면과 같은 거요. 한쪽은 날카롭고 한쪽은 무디요. 이제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사회적인 지금 현상으로 우리 앞에 지금 이제 다가오고 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렇게 그 되는데요. 이게 이제 참 또 아주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서 지금 이제 근래에 와가지고요. 이 내로남불이요. 이제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은요. 내로남불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은 그 내가 변한 이제 현상을 얘기해 드릴게요.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요. 내로 아닙니까? 내로지요. 내로가 뭐로 변한가 하면요. 내불. 남불이죠. 남불이 어떻게 변한가 하면 남로. 내불남로 그런 게. 이게 뭔 말입니까? 내불남노. 내가 불륜이에요. 남이 로맨스예요. 이런 현상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다 하는 칼럼을 썼더라니까. 이게 뭡니까? 나한테는 엄격하고 남에는 짙게 세워요? 그렇게 하면 좋죠. 그렇게 하는 거. 그건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내불남노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일제 36년의 그 과정이 얼마나 지옥적이었습니까? 그러죠. 일제 36년 강점기에 우리가 당한 그 지옥적인 역사를 말입니다. 뭐로 변화시키는가 하면요. 내로남불을 내불남노로. 이건 말입니다요. 참 이게 그게 이게 뭔가면요 이중잣대죠. 아 이중잣대 아닙니까? 나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남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관용과 포용 이런 것을 적용했다 이 말이죠. 이런 사회적 현상으로 변화돼 버렸다 하는 것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언론이 주장하는 주장이더라 이 말이죠. 맞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그 드리는가 하면요. 이 진리의 세계를요. 공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대종사님께서 이 교회법 7장에서요. 그랬죠? 공언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공언정을 또 뭐죠? 견성 양성 솔성으로 다 또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것은 뭔가 하면요. 진리의 세계는 무형하죠. 무형한 그 진리의 세계를 너희들이 앞으로 설명하고 적용할 때 세밀하게 밝혀줘가지고 이중잣대로 하지 말거라. 진리를 이중잣대로 설명하지 말거라 하는 포부와 경륜 그 의지가 어디 담겨 있는가 하면요. 교육품 7장에 담겨 있다 이 말이죠. 맞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요, 이 교회법 7장을 공부하면서 말입니다. 내로남불이 내불남노가 되지 않게 그런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떠나버려가지고 진리의 공정한 공언정의 진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로 되기를 우리가 인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맹세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이제 강조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반만 되어도 가히 그 법이 건네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시인성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봄부터 겨울까지 그 계절 계절마다 거기에 잘 맞는 색이 있는 것 같아요. 봄 하면 여리여리하면서도 풋풋한 연두색, 가을 하면 차분하니 깊어 보이는 감색, 그리고 겨울 하면 하얗다 못해 뽀얀 흰색이 떠오르는데요. 여름은요, 강렬한 빨강도 어울리고요, 아주 쨍한 노랑도 딱이고요, 또 눈이 시원해지는 파랑도 찰떡이죠. 뭐 하나 콕 집을 수 없을 만큼 형형색색 알록달록한 여름, 그 다채로운 풍경들을 가득 담아서 오늘 아침 더 눈부시게 시작해볼까요? 6월 17일 수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알사이언스.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 잔나비의 알록달록 전해드렸습니다. 여름 하면 어떤 색이 떠오르세요? 아,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계절마다 그 계절을 떠올리면 떠오르는 고유의 색? 그 독특한 계절의 색감 같은 것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은데 여름에는 정말 온갖 색들이 다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만 좀 쨍한 색들 위주로 저는 좀 떠오르긴 합니다. 앞서 얘기한 빨강, 노랑, 파랑뿐만 아니라 아주 짙은 초록색도 여름하면 떠오르는 색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색이 없는 저 건너까지 보일 것 같은 투명함? 약간 이런 것들도 잘 맞는 것 같은데 오늘도 여름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서 하루를 더 특별하게 채워보도록 하죠. 출연의 어부님이 해가 쨍쨍해서 더 눈부신 아침이네요. 아침부터 살짝 더워요.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고 힘찬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어제 그제는 진짜 밤에도 덥더라고요. 이것이 열대야인가 여름이 시작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오늘 아침부터 또 진짜 살짝 덥네요. 뭐 서울이 이 정도니까 더 더운 곳에 계신 분들은 아침부터 와 여름이다 생각하시면서 출발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내내 조금 더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1583님이 옥상 화분들을 바라보니 연하 씨 말이 맞아요. 여름색은 여러 가지가 많네요. 오늘 하루 밭일은 쉬고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시간이에요.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태연의 사계 듣고 싶다고 청해주기도 하셨고 아 마당에 있는 그 가꾸고 계신 꽃 사진을 화분 진열대 사진을 싹 보내주셨는데 근데 진짜 그 그린썸이라고 하죠. 이거 화분 잘 기르시는 그런 분이신가 봐요. 1584님 진짜 재주가 있으시네요. 진짜 그 물만 줘도 잘 자라요 라는 화분도 잘 못 키우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부럽습니다. 알록달록하게 노란 꽃, 빨간 꽃, 초록색에, 핑크색에 온갖 꽃들이 만발한 사진 잘 받았습니다. 상고사이님 여름 색깔 중에 노랑이라 뭘까 생각하는 중이에요. 노랑 수박? 노랑이라 오늘도 행복하세요 라고 왜요? 여름에 노란빛 나는 것들 많이 있지 않나요? 이 노란 호박꽃도 생각이 나고 저는 이게 여름 하면 그 막 익어가는 그 늙은 호박 있잖아요. 주황색 호박이 막 익어서 이제 가을로 가잖아요. 가을에 수확하잖아요. 여름에 약간 노란색 꽃이 피지 않나요? 노란색 해바라기도 있고 노란 수박도 있고 노란색 또 뭐 있을까요? 노란색 참외도 있죠? 그렇죠. 여름의 색깔 노란 참외. 아니 찾아내니까 이런 거 재밌네요. 여름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색깔이 떠오르시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들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대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 오늘도 열어놓고 있고요. 2부에는 역시 신청곡아 짜염 여러분의 신청곡 배송해드리는 시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듣고 싶은 노래 3곡 묶어서 보내주세요. 7시 30분까지 보내주시면 2부에 쌩한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닐라 루시, 비행소녀, 마이 앤트 메리, 공항 가는 길

바닐라 루시 비행소녀 마인드 메리의 공항 가는 길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고요. 7시 18분 13초 지나고 있습니다. 뒷번호 7477님이 여름하면 노랑이죠. 노란 레몬 생각만 해도 상큼하죠. 얼음 띄운 탄산에 레몬 콕콕 더위가 살짝 비켜가겠죠 라고 하시며 글 주셨어요. 그쵸, 여름엔 또 이 상큼한 레모네이드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 막 덥고 막 이럴 때 시원하게 얼음 동동 띄운 거기에 또 노란 레몬에 탄산이 막 가득한, 먹자마자 이렇게 약간 미간에 통증이 싹 몰려올 것 같은 차가운 레모네이드 촥 먹으면 에너지가 또 싹 올라오죠. 너무 상큼한데요. 갑자기 제가 있는 곳은 덥지 않은데도 레모네이드 한 잔 먹고 싶어지네요. 1583님이 듣고 싶다고 골라주신 노래 준비해놨습니다. 태연의 노래 4개 듣고 올게요.

태연의 사계, 태양의 라이브 페스트 다이 슬로우 전해드렸습니다. 1부 끝곡은 양정승 KCM이에요. 밤하늘의 별을 전해드리고 2부 준비해서 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라. 그러므로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3장 법문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퀸.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똥 떨어 똥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관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17일 수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2부에는 신청곡 왔죠. 우리 특가전가족분이 골라주신 신청곡 3곡 생하니 배송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어요. 오늘 아침 어떤 노래가 듣고 싶으셨는지, 어떤 분이 어떤 곡들을 골라주셨는지 함께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수요일이니까요. 3부에는 동해동해 채채차, 오늘도 귀여운 동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신청곡 배송해드립니다. 샤이니에요. 애트모스.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거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왔지용.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9438 고객님께서 요즘 월드컵 경기 챙겨보느라 새벽에 일어나는 게 일상이 됐어요. 평소엔 기상 알람이 그렇게도 듣기 싫더니 지금은 알람 한 번에 눈이 번쩍 하! 역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아야 하나 봐요. 라며 신청하신 트와이스의 라이키, 갓세븐의 딱 좋아, 위너의 밀리언스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9438 고객님 신청곡 외짜용.

9438님께서 골라주신 노래 세 곡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트와이스의 Likey, 갓세븐의 딱 좋아, 위너의 Millions 세 곡을 전해드렸어요. 아니, 아닌 게 아니라 9438님처럼 요즘 새벽에 일어나서 축구 경기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으실까 싶어요. 이게 사실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팀만 보통 많이 응원했었는데 오, 이번 월드컵은 다른 나라들의 경기도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굉장히 뭐랄까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많이 나와서 재밌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나라 경기가 좀 보기 좋은 시간대에 아직까지는 편성이 돼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또 다들 열심히 응원하시겠죠? 2부 끝곡 윤종신 장재인 아마추어 전해드리고요. 전 3부 동이동이 채채차 동요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0: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광고라는 X를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신과 육신 물질로 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장차 복을 많이 받을 사람이요 어떠한 경계를 당하든지 분수에 편안한 사람이 제일 편안한 사람이며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을 얻는 사람이 제일 부귀한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0장

이 말씀은 자력 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 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연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함께 국내산 논류
1: 발효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0: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이넌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 우리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민간시인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17일 수요일 3부가 시작됐습니다. 매주 수요일 3부에는 여러분과 동심의 세계로 떠나고 있어요. 뚱그능이 차차차, 오늘도 잠시 후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동요, 귀에 익은 추억의 만화 주제가를 오늘 준비해봤거든요. 들으시는 순간 자동으로 따라 부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아주 나이가 어린 꼬마 친구들은 이 만화를 못 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잠시 후에 오늘 준비된 동요가 어떤 동요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 딸랑 종소리가 울리는 구간에 들어갈 단어 정답들 마구마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세요. 팀의 별 전해드리고 오늘의 동요 만나봅니다.

각박하게 메말라가는 세상, 동심을 잃어버린 채 마냥 걷고 있는 일상. 오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한번 돌아볼까요? 순수했던 어린 시절, 그때의 날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가정이 준비한 잃어버린 동심찾기 프로젝트 동해동해요 채채차 바로 만나보죠. 다같이 박수 세 번씩!

0: 동해동의 차차차 오늘 만나본 곡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1993년에 방영됐던 애니메이션 축구왕 슛돌이의 주제가 만나봤습니다. 내일 모레 있을 멕시코와의 경기에서도 우리나라 대표팀이 정말 멋진 승부를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노래를 오늘 골라봤는데요. 자, 이 가운데 딸랑 종소리가 들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들으셨나요? 패스 패스 패스 내 꿈은 축구왕 땡땡에서 제일 가는 스트라이커 패스 패스 패스 내 꿈은 축구왕 땡땡에서 제일 가는 스트라이커 되게 촐싹맞게 불러진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자 패스 패스 패스 내 꿈은 축구왕 땡땡에서 제일 가는 스트라이커 땡땡에 들어갈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세계 2번 지구 3번 우주 4번 천하 1번 세계 2번 지구 3번 우주 4번 천하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1: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도깨동의 차차차. 오늘은 1993년도에 방영됐던 애니메이션 축구왕 슛돌이 주제가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의 출제 구간이었어요. 패스 패스 패스 내 꿈은 축구왕 땡땡에서 제일 가는 스트라이커 패스 패스 패스 내 꿈은 축구왕 땡땡에서 제일 가는 스트라이커 땡땡에 들어갈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세계, 2번 지구, 3번 우주, 4번 천하.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계속해서 정답 보내주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시자 사례기를 우리 회상을 과거 회상의 한 종파로 아는 이가 있나이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부처님께서 바라문의 교리를 인순하신 점이 있고 예수께서 구약을 연언하시었으되 불교나 기독교를 과거의 한 종파라 하지는 않나니라. 또 사례기를 과거 교법과 우리 법과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주로 창조하시고 혹 혁신 혹 인용하셨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39장 법문입니다.

0: 아입니다.
1: 예.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깨운.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피부 브라이슨과 레지나 베리 함께한 A Whole New World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동이동이 차차차 오늘 애니메이션 축구왕 슛돌이 주제가 만나봤습니다. 지금 시기에 꼭 한 번은 듣고 넘어가야 할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어서 이번 주에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 추억여행을 좀 하셨나요? 마음에 드셨습니까? 가사를 알려주지 않아도 막 저절로 따라 부르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패스 패스 패스 내 꿈은 축구왕 땡땡에서 제일 가는 스트라이커 땡땡에 들어갈 말을 골라주세요. 오늘의 문제가 나갔고요. 핸섬 피플 세계로 가는 기차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브라운 아이드 걸스 신세계 제주소년 새로운

오늘의 정답은 1번 세계였습니다. 8311 뒷번호 쓰시는 분이 1번 세계 아들이 등굣길에 매일매일 틀어달래요. 너무 좋아요 라고 아들 오늘도 화이팅! 3380님 정답 3개 예전 학창시절을 자주 들었어요. 1646님 정답 1번 3개 땅꼬마 시절 축구공 하나로 온 동네를 누벼가며 놀던 생각에 그때 그 시절로 타임머신 타고 잠시 다녀온 듯 마음이 깨끗한 느낌 드네요. 월드컵 국가대표팀 다치지 말고 파이팅 하시고 좋은 경기 해주세요. 대한민국!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928님 1번 3개 우리나라 선수들 이번에도 꼭 승리할 거라 믿어요. 7477 뒷번호 쓰시는 분 3개 우리 태극전사들 이번 대회에서 세계 정상에 우뚝 서길 바라봅니다. 우승 가자! 라고 보내주셨고요. 노은희님 정답 3개 동해라 어렵네요. 하하 오늘도 원음 방송과 시작해봅니다. 0738님 1번 3개 옛날에 시간 맞춰서 TV 앞에서 딱 대기하고 있다 두근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광고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게 문득 생각나네요. 박보름님 정답 1번 3개 와 추하게 많아 슛돌이 어릴 때 이만화 보려고 놀다가 시간 맞춰서 집에 뛰어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갑자기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하하 맞아요. 요즘이야 사실 뭐 TV 본방을 놓치면 다시 보기가 어디에서든 뭐 OTT 어느 한 군데서는 하니까 뭐 그걸 막 맞춰서 오겠다고 집을 귀가하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아이들도 보고 싶은 만화 때문에 뭐 시간 맞춰 집에 오고 어른들도 드라마 보려고 집에 가고 그래서 뭐 귀가시계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1132님 정답 3개입니다.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오늘 당첨되신 분은 이 두 분입니다. 뒷번호 6156 쓰시는 분 정답은 1번 3개입니다. 남잔 친구가 출근하면서 자주 듣는 라디오예요. 저도 좋아해요. 월드컵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해주셨고요. 뒷번호 557님 정답 3개 19일 대한민국 대 멕시코 2대1로 승리를 점쳐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왠지 2대1로 우리가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557님 저랑 통하셨네요. 우리만 통하지 말고 우리 팀하고도 좀 통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6156님 557님 두 분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네이처의 노래입니다. 소녀의 세계.

아아아아 전해드립니다.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 서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 손에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2026년 섬 방문의 해에 맞이 여행 경비 지원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요, 2026년 섬 방문의 해를 맞아서 섬여행을 활성화하고 섬 지역의 관광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 경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섬 관광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실제 방문으로 연결하고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지원 대상은 육지와 연결되지 않아 여객선을 이용해야 하는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으로 팀 단위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7월부터 8월 사이 1박 2일 이상 섬을 여행한 경우 숙박비와 식비, 여객선 운임, 식료품 구매비 등 섬 지역 내에서 지출한 비용 가운데 최대 10만 원까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왕복 승선권과 영수증 등의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여행비 지원 신청은 바로 오늘이죠.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6월 30일 자정까지 2026년 섬 방문의 해 공식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니까요. 올여름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2026년 섬 방문의 해 맞이 여행 경비 지원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소희의 블루, 소각소각의 사랑 같은 걸 하니까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어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기 만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농협에서 어울진 쌀룬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앤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수단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카더가든 그대와 잠든 나 사이에 전해드리고요.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에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에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에 있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1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머님이신 안순이 경은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는 원불교 사상교당 박복천, 김유성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

노래 하나, 추억 둘. 추억의 아이스크림 토론장이 열렸는데요. 누군가가 그 이름 하나만 딱 꺼내놓으면 그 아이스크림 가격이 얼마였고 무슨 무슨 맛이 있었는지 다들 줄줄 나오더라고요. 이름이 애매한 건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어떤 모양, 어떤 맛이었는지 정리까지 해가면서요. 그런데 참 그때의 아이스크림 가격을 들으니까 너무나 달콤한 가격이 아닐 수 없네요. 100원, 200원으로 일반 고급이 나눠졌던 그 시절. 물론 지금의 가치로 그때를 추억하니까 당연한 거지만요. 혹시 이것보다 더 저렴했던 시절을 추억하는 분도 계시겠죠?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임병수 아이스크림 사랑.